0: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반갑습니다. 9월 7일 월요일 노래 하나 추억들, 저는 최소영입니다. 예전에 서로 원조라고 우기다가 TV에까지 등장했던 어떤 그 음식점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들 지내고 계신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봤던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분들은 처음엔 좀 대립했지만 같이 잘 사는 방법을 터득하신 것 같았어요. 원조만 남기고 사라지는 것보다 경쟁하듯 맛을 연구하고 서비스를 강화해서 아예 뭐 땡땡거리를 만드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손님들도 더 좋죠. 거기에 가면 선택의 폭이 자동으로 넓어지고 골라서 갈 수 있는 재미도 있고 또 뭘 먹을까 하다가 그거 어때 했을 때 어디가 좋아? 그럼 그리로 가자. 거기에 다 있으니까 뭐 이런 장점도 있을 거고요. 혼자만 살아남는 쪽이 아니라 더 멀리 내다본 거죠. 그리고 사실 어디에 또 진짜 더 앞섰던 원조가 있었는지 알 게 뭡니까? 제가 예전에 저희 집에서 굉장히 즐겨 해먹던 이게 간식도 아니고 약간 그 찬밥 남은 거로 이렇게 프라이팬에 좀 약간 지지듯이 패티처럼 그렇게 전처럼 부쳐먹던 그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느 날 무슨 특허 메뉴처럼 어떤 그 가게에서 그걸 막 홍보도 하고, 예, 뭐 잡지에도 실리고 막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집에서 늘 해먹던 건데, 라는 생각을, 내가 원조인데,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근데 그러니까, 진짜 누군가가 그걸 뭐 특허를 내는 순서로 그냥 원조를 해줍시다. 이런 규칙에 완전히 따를 거면 모를까? 원조만으로, 그것만으로. 여기가 원조다. 이건 그렇게 큰 메리트는 요즘 시대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3부는 추억을 공유하고 음악을 공유하는 추억 하나 노래 둘 함께합니다. 놓쳐오시는 방법이에요. 문자는 샵897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bsi.kr 열려있고요. 그리고 검색 사이트에서 원음 방송으로 검색을 하셔도 쉽게 오실 수가 있어요. 들어오신 다음엔 라디오 프로그램 방들 중에 노래 하나 추억둘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편지나 엽서는 우편번호 08536, 서울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1350, WBS 원음 방송 5층 라디오국 노래 하나 추억둘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선물 당첨되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 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맛김 한 박스를 드립니다. 로커스트의 사랑의 발자국, 김신의 사랑의 이야기 두 곡이에요.

짧은 글, 긴 여운. 집중하는 데는 더하기보다 빼기가 중요했다. 중요한 한 가지의 목적을 선명히 하려면 그 외에 다른 모든 것을 희미하게 만드는 작업이 필요했다. 무언가에 홀려있는 상태가 되려면 두 가지를 지켜야 한다. 하나를 선택하는 것, 그리고 나머지를 포기하는 단호함을 갖는 것. 그로 인해 몸과 마음은 깨끗해진다. 그 순간에 명확히 존재하게 된다. 눈을 질끈 감고 자기만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치열하고 얼얼하게 그것밖에는 모르는 바보가 되는 것이다. 그런 날들을 경험하다 보면 제각기 흩어져 힘이 없던 자아가 하나로 모여 보란듯이 할 일을 해내는 모습을 목격하게 된다. 작은 몰입들이 쌓이는 것이야말로 스스로를 차근차근 만나는 일이며 찜찜함 없는 깊이를 만들어내는 일이다. 나는 무아지경이라는 표현을 좋아한다. 정신이 한 곳에 쏠려 자기 자신조차도 잊는다는 뜻이다. 호흡이 긴 호기심을 가지고 순간을 무한으로 늘리는 무아지경의 순간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잊는 행복을 느낀다. 그것은 자신을 잠시 내려놓음으로써 느끼는 행복이다. 의식하지 않고 존재를 선택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진다. 나는 스스로를 지나치게 의식할 때 불행했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이 지겨울 때 몰입한 태로 갔다. 그러면 홀가분함이 마음 가득 채워졌다.

친구들은 더 이상 우리가 사랑했던 동화 속의 주인공들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고고의 불꽃 같은 산도 니체의 산책은 분노도 스스로의 현실엔 더 이상 도움될 것이 없다 말한다. 전망 좋은 직장과 가족 안에서의 안정과 은행 구좌의 잔고 액수가 모든 가치의 척도인가. 돈 큰 집 빠른 차 여자 명성 사회적 지위 그런

신해철 나에게 쓰는 편지였습니다. 마음이 쉬어가는 곳 짧은 글 긴 여운. 오늘은 유지혜의 미워하는 미워하는 미워하는 마음 없이였어요. 사랑에 대한 진솔하고 특별한 시각을 담은 이야기인데요. 새벽 풍경이 내려다 보이는 자기만의 방에서 지난 시간을 곱씹고 또 곱씹으며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나아가서 진정한 사랑의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찾는 그런 여정을 이 책에 담았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무아지경이라는 표현. 그렇죠. 정말 우리가 한 곳에 뭔가 쏠려서 나 자신조차도 잊고 있는 그 순간, 호흡이 긴 호기심을 가지고 순간을 무아지경으로 무한하게 늘리는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행복함을 느낀다는 거. 이걸 굳이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지금 이런 순간이구나, 뭐 지금이 한없이 순간적인 그게 넓어진 어떤 타이밍이구나, 이걸 다 생각하면서 살아갈 순 없겠지만, 아, 뭔가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유난히 만족감을 느끼고 새삼 이 순간이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여겨지는 때가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순간들이 특별한 지점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아, 너무 의식하고 너무 모든 걸 틀에 맞춰서 생각할 때 아무래도 힘들죠, 나 자신이. 그런데 그걸 좀 풀어놓고서 뭔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몰입할 때, 그때 가장 행복하고 또 가장 그 순간이 감사하고 그렇게 느껴질 겁니다. 홀가분해지는 거. 그렇게 살려면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뭔가 자꾸 더 하려고 하는 거,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바라고 이런 것보다는 하나씩 비워냈을 때 그때 오히려 더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닐까 나름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복잡한 일 있고 약간 마음 답답하고 그러면 좀 생뚱맞은 소리로 자꾸 뭐 정리해라, 청소해라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니 지금 내가 해결해야 될 일이 산더미인데 이거하고 청소랑 뭔 상관이 있는가 싶다가도 그냥 하나 둘 앞에 있는 걸 물리적으로 비워내다 보면 조금 마음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가벼워지니까 고민하고 있던 것도 체감하는 무게감이 조금은 줄어들고, 그래서 연쇄적으로 조금 더 홀가분하게 조금 더 간결한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문자는 2부에 보고요. 1부 끝곡으로 소리새의 그대 그리고 나 함께 할게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2: 정산종사 계문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살생계를 지키는 동시에 연구 없이 생명을 상해하지도 말며, 도적계를 지키는 동시에 의 아닌 재물을 취하지도 말며, 가늠계를 지키는 동시에 부부라도 남색을 하지 말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경의편 34장 법문입니다.

0: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1: 02-731-7434.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3: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4: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해야 될 인사를 써주셨네요. 잘 지내셨나요? 가을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월요일 파이팅 하세요 하셨고요. 부산갈매기님, 네. 그러네요. 오늘 백로더라고요. 그러게요. 백로도 지나고 나면 진짜 좀 많이 달라지긴 하겠죠. 지금도 아침 저녁 변화는 진짜 확실히 달라진 것 같으니까요. 부산 신복수님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도 잘 보내봐요. 그리고 6481 뒷번호 쓰시는 분도 어서 오세요. 좋은 노래에 이끌려 여기까지 온건좀 됐는데 참여하는 건 쉽지가 않았습니다. 오늘이 첫 참여 하셨는데 한번 해보면 별거 아닌 거 아는데 한번 참여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김경준님, 오랜만에 그러네요. 오늘 오랜만에 오시는 분들이 벌써 또몇분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그리고 문자를 보다가 넘어가 버렸어요. 한주 시작 파이팅 하세요라고 우리 경조님도 같이 파이팅해요. 그리고 은서님 또 회원님도 반갑습니다. 7406 뒷번호 쓰시는 분도 어서 오세요. 집 청소와 빨래 돌리면서 노래 하나 추억들 듣고 있습니다. 오늘이 백로라고 하더라고요. 어제부터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서 조금 더 시원했는데 가을이 빨리 물들어서 단풍도 구경하는 시기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작년이었나요? 단풍 되게 안 든다고. 막 그래가지고 저도 예, 작년 가을에 좀 바쁜 일들이 있어가지고 다른 해에 비해서는 약간 요런 변화들을 좀 챙겨보지 못했던 가을이라 되게 아쉬웠거든요. 근데 어디를 지나다가 어디였더라 거기가? 약간 북한산 근처였나? 그냥 어디 일 때문에 가다가 언뜻 봤는데 되게 예쁜 한 장면을 딱본 거예요. 딱 거기만. 그래가지고 그래도 자연이 아쉽지 말라고 이런 선물을 한번 주고 가나 보다. 그런 생각을 나름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황금베르님, 네, 주말 잘 보내셨죠? 이번 한 주도 기분 좋게 가을 기분으로 함께 해요. 그리고 6401 쓰시는 분, 또 정희님도 오셨고요. 1102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영희님은 아이쿠 또 대상포진 때문에 고생을 하고 계시네요. 대상포진으로 며칠째 고생 중이에요. 너무 아프네요. 잠도 못 자고 힘들어요. 이게 약간 정도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조금 가볍게 포진이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눈에 띄는 것도 없고 뭐 이렇다는 분도 있는데 세상에 너무너무 앓다가 앓다가 진짜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도 봤거든요. 대상포진 절대 쉽게 봐선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노초가족분들이 전부 대부분 이거 쉽게 봐선 안 되는 그런 나이대인 건 사실이고요. 그럼요. 독수리님, 꾸리님은 기분 좋게 정말 하고 오셨나 봐요. 마라톤 10킬로 무사히 완주하고 왔어요. 라고. 그동안 모의 연습도 하고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근데 그래도 두 분이 정말 재미있게 즐기시는구나라는 건 느꼈었거든요. 약간 홀가분하고 뿌듯한 마음으로 맞이하는 월요일이 아닐까 싶네요. 두 분에게는. 축하드립니다. 완주하신 거. 그리고, 두 분이 각각 저한테 막 알려주셔가지고, 예. 기록 이거 로그인가 봐요. 제가 조금 이따 나가서 저기 음악 나갈 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6508 뒷번호 쓰시는 분 혜주님도 와 계시네요. 자, 이쯤에서 6508 쓰시는 분의 신청곡 비틀즈의 Please Please Me 준비했고요. 이 곡에 이어서 아치스의 Feeling So Good까지 두 곡입니다.

노래나 추억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대상 포진 한번 걸렸어도 꼭 예방주사 맞으세요. 보건소에 가면 더 저렴하게 맞을 수 있다고 우리 4894 뒷번호 쓰시는 분이 남겨주셨어요. 그 저도 주사를 한번 맞았는데 그 제가 그때 맞았을 때는 약간 뭐 한번 맞으면 된다 뭐 이렇게 광고를 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거 맞으신 분들이 또 걸리는 경우도 사실 봤거든요. 그러니까 포진 했다고 아 나는 이제 면역이 생겨서 괜찮을 거야 하지 마시고 약간 예방주사를 한번 맞아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몸 좀 괜찮아지시면요. 그러게요. 아 근데 뭐 대상포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약간 딱히 이거 하나가 막 되게 드러나는 그거라기보다는 이게 옴으로써 몸의 어떤 균형이 다 좀 망가지는 그런 질환들이 좀 있잖아요. 면역체계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런 게 아무래도 힘든 게 그게 한번 약해지면 그 순간 잠재되어 있던 이게 좀 말이 좋긴 좀 잠복하고 있던 약간 이런 식의 병들이 한꺼번에 막 다 손드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게 정말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건강관리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아, 무엇보다도 저는 좀 그 당연한 얘기지만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이게 정신적인 것에서 시작되는 것들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면역 문제를 지금 뭐 정신적인 거랑 바로 연결하자는 건 아니고 평소에 건강관리를 말하는 거죠. 자, 6328 뒷번호 쓰시는 분 그리고 9319 쓰시는 분도 어서 오십시오. 이제는 완연한 가을이 확실합니다. 오늘의 이슬이 맺힌다는 백노입니다. 아, 오늘도 좋은 음악과 함께 하루가 시작됐네요 하셨고요. 그리고 요새는 아침 저녁 시원하고 낮은 해가 쨍쨍하니까 전형적인 가을 날씨네요 하셨습니다. 단풍 소식 들려오면 좋을 것 같다고 우리 유창엽 님도 남겨주셨어요. 7번 국도 옆에 단풍은 또 좀 예뻐요. 그죠? 그리고 김선숙님 밭에 다녀와서 차 한잔 마시러 옥상에 왔는데 빨간 장미 두 송이가 폈네요. 휴일에 밭에서 너무 잘 들었어요. 아, 밭에서도 라디오를 들으셨군요. 오랜만에 코스모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좀 잘 안 보입니다. 요즘에 코모도스를 써주셨는데 코스모스를 읽었어요. 노동요도 즐거웠다고. 아 이해했으면 됐죠. 그럼요. 아 장미 사진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노래를 하나 듣고 갈까요? 부산갈매기님 신청곡으로 준비합니다. 잭 존슨의 Better Together 전해드려요.

잭 존슨의 Better Together 함께 하셨습니다. 2781 티폰을 쓰시는 분도 네 반갑습니다. 새로운 한 주 기분 좋게 좀 시작하려고 일부러 라디오 앞에 앉았습니다 하셨네요. 그래요. 저희가 함께하는 곡들이 또 함께 나누는 이야기들이 뭔가 이번 주를 좀 더 힘차게 좀 신나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드렸으면 좋겠네요. 2부 끝곡은 0016 쓰시는 분이 최근에 계속 듣고 싶었는데 이게 잘 나올 때 나오는데요. 제가 듣고 싶을 땐 안 나와요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거 압니다. 물론 검색해서 들으면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데 노래 들을 수 있는 뭐 수단은 많잖아요. 근데 뭔가 노출해서 그렇게 함께 듣고 싶다는 마음이신 거죠. 신청하신 곡 이글스의 The Sad Cafe 2부 끝곡으로 함께합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원불교 부산 울산 교구장 강덕재 교무입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어 가자는 왕산종 법사님의 신년 법문을 받들어 실천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그 공부 다짐 지속되고 있으시죠? 남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책임지는 노력, 자력양성, 끊임없이 배우는 노력, 지자본위, 모든 사람을 두루 교육하여 세상을 발전시키는 노력, 타자녀 교육,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한 실천과 노력, 공도자 숭배,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힘들이 모여 세상이 은혜로워집니다. 나의 실천은 결코 작은 힘이 아닙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을 위하여 다시 한번 마음을 챙겨보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0: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생사의 큰 일을 해결하는 데에 세 가지 계단이 있나니 하나는 본래 생사가 없고 생사가 둘이 아닌 자리를 깨달아 아는 것이요. 둘은 본래 생사가 없고 생사가 둘 아닌 자리를 채받아 지키는 것이요. 셋은 본래 생사가 없고 생사가 둘 아닌 자리를 베풀어 활용하는 것이라. 이 세 가지 계단의 실력을 구비해야 생사의 큰 일을 완전히 해결하였다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생사편 1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백수교당 덕산 김삼덕 영가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며 부인 공타원 김경심, 자녀 김영경, 김지혜, 사위 크리스토퍼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매일 아침 9시 여러분의 추억을 소환합니다.
1: 노래 하나, 추억 둘.
2: 노래 하나 추억들 3부 첫 곡입니다. 꾸러기, 아주 옛날에는 사람이 안 살았다는데.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노래 하나 추억들 3부로 오셨습니다. 자, 평강공주님이 소영님 반갑습니다. 주말 대구의 가을 하늘입니다. 너무나 예쁩니다. 라고 사진을 주셨는데 맞아요. 요즘에 그 하늘 제가 많이 보시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며칠 전에 저도 그냥 동네 걸어가는데 정말 이걸 정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보고 싶다 싶은 그런 하늘이었어요. 근데 그게 저희 동네만 그랬겠습니까? 지금이 시기적으로 하늘이 이제 제일 예쁜 시기에 접어들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푸른 하늘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오묘한 그 이 시기만의 멋스러운 그 색감이 있죠.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물감이나 크레파스나 이런 것에서 이거 몇 번 이 색깔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색이 아닐 거예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얼굴이 너무 다양해서 구름이 살짝만 함께해도 이런 느낌, 하나도 없을 때 이런 느낌, 많을 때 느낌, 또 구름 종류도 너무나 많으니까 굉장히 다양한 매력적인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2375 뒷번호 쓰시는 분도 어서 오시고요. 6615 뒷번호 쓰시는 분이 저희 엄마도 예전에 대상포진으로 정말 고생하신 적이 있어요. 쉽게 볼 거 아닙니다. 라고. 맞아요. 절대 쉽게 볼 거 아니죠. 그리고 6185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7425 쓰시는 분이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졌어요. 이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나 봐요. 그리고 오늘 생일이세요. 제 생일인데 축하해 주세요. 라고 정말 정말 축하드립니다. 정말 기분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962 뒷번호 쓰시는 분, 5493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김창성님, 네, 오늘도 충성 고맙습니다. 권영섭님, 노래 잘 들으셨죠? 자, 노래를 하나 듣고 추억사연 만나러 갈까요? 유창엽님의 신청곡을 준비합니다. 양희은의 가을아침.

추억 하나, 노래 둘. 걸어온 시간만큼 늘어난 추억들, 그 시간을 돌아봅니다. 시간을 따라가다 보면 떠오르는 노래들도 많죠. 추억 하나, 노래 둘. 오늘은 뒷번호 8500 쓰시는 분의 사연입니다.

저는 고집이 아주 셉니다. 남 얘기도 잘 안 듣는 편이고 책을 읽을 때도 이래라 저래라 하는 듯한 일명 인생 지침서? 그런 건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런 저에게 최근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일단 노추에 고백해야 할 가장 큰 건 라디오를 듣기만 하던 사람에서 참여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에요. 사연 보내는 사람들 조금은 색안경 끼고 봤다는 게 맞을 거예요. 뭔 자기 이야기를 저리도 구구절절 써서 보내나. 그저 선물 욕심이 아닐까 하던 제가 이러고 있네요. 이것 말고도 저 일단 걱정이 쌓일 때 뭐 걸어라 이거 안 좋아했습니다. 머리가 답답한데 무슨 기운 빼려고 걷나 싶었고요. 일이 잘 안 풀리면 청소를 해라, 물건을 줄여라 이런 얘기도 너무 뭐 뿌린말이 아닌가 싶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요즘 좀 걸어요. 그리고 집에 있는 물건들 3분의 2는 없앴어요. 거창하게 미니멀리즘까지는 아니고요. 너무 인생이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다 싶어서요. 사실 계기가 있긴 했는데요. 어느 날 제가 이전에 산 건지 모르고 같은 세제를 두 번 더 주문을 했더라고요. 총 3개가 된 겁니다. 이게 하나에 1년치라 그러니까 3년치 세제가 쌓인 거예요. 뭔 생각을 하며 살았던 걸까. 그냥 속이 답답해서 휙 나갔는데 제가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천변을 묵묵히 걷고 있더라고요. 다음날 서점에 가서는 제일 싫어하는 부류의 책 앞에 저도 모르게 서봤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걸쳐 물건들을 나눔하고 팔고 처분을 했어요. 세제도 하나는 친구에게 하나는 팔았습니다. 다시 힘이 났어요. 그리고 전 3주차 걷기 좋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듣기만 하던 노추에 말을 걸어보자 싶은 생각이 또 들었죠. 이유는 하나죠. 믿지 않던 것을 믿게 된, 다 겉멋이라 생각했는데 진짜 효과를 보니까 생각도 마음가짐도 태도도 달라지네요. 거창한 러닝크루까지는 아니지만 저녁에 한번 천변을 걷는 게 은근 보람차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좋다는 건 일단 한번 해보기는 하자 이 정도입니다. 신청곡은 일단 들이밀어보자 이 노래를 들려주셨을 때 노추에 마음을 붙였겠죠. 마돈나의 Take a Bow, TLC의 Creep 부탁드려요.

TLC 크립, 그리고 먼저 들으신 노래는 마돈나의 Take a Bow였습니다. 8500 쓰시는 분이 그 노추에서 처음으로 Take a Bow를, 마돈나의 Take a Bow를 들으셨던 날 이제 노추에 마음을 확 붙이셨다는 그 얘기였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너무 더듬더듬 읽어가지고 무슨 말인가 하셨을 거예요. 아, 그렇죠. 뭐 대단한 선물을 바라고, 예, 사연을 보내고, 물론 라디오나 어떤 참여 프로그램에 그 선물에 아주 마음이 없다는 할 수는 없겠지만, 노추만 봐도 아시잖아요. 뭐 대단한 선물이 있는 게 아니어서 진짜 선물 바라고 주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노추는 그냥 진짜 살아온 이야기, 내 지난날의 이야기들, 요즘 나의 생각들 이런 거 공유하고 싶어서 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아, 이렇게 한번 참여를 하셨으니까 이제는 그래요. 뭐 좋다는 거, 어디 뭐 좋다 그러면, 제가 이 사연 때문에 오늘 사실 오프닝에서도 좀 연결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일단 좋다는 거, 인생에 재미를 줄 수 있는 기회가 하나 더 늘어나는 거니까 굳이 외면하지 말고 좋다니까 한번 해보고 좋다니까 걸어보고 이런 것들 어떨까요? 자, 문자는 4부로 이어가도록 하고요. 3부 끝곡은 이태원의 고니 함께합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본래 선악 염정이 없는 우리의 본성에서 범성과 선악의 분별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 본성에 소소영영한 영지가 있기 때문이니 중생은 그 영지가 경계를 대함에 습관과 업력에 끌리어 종종의 망상이 나고 부처는 영지로 경계를 비추되 항상 자성을 회광 반조하는지라 그 영지가 외경에 쏠리지 아니하고 오직 청정한 해광이 앞에 나타나느니 이것이 부처와 중생의 다른 점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11장

0: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WBS 원음방송의 제어가와 관련해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부 첫 곡으로 도광택 님이 듣고 싶다고 하셨던 노래를 전해드렸습니다. 스팅의 Englishman in New York 듣고 싶다고 하셨죠? 가을이 성큼성큼 다가온 속도가 빠르네요 하셨습니다. 이제는 창문 열면 서늘한 바람이 제법 들어온다고. 그쵸. 그리고 제가 전에 그 표현을 한번 했더니 몇 번 했죠? 했더니 아는 분이 사석에서 그 표현 너무 괜찮다라고 해주셔서 좋아하는 표현. 쓰레기 버리러 나갔다가 바로 집에 들어오기 싫을 때 이때부터가 가을이라고. 네, 여러분도 동감하시나요? 저 며칠 전에도 분리수거하러 내려갔다가 그 약간 선선해진 저녁 기운에 열기가 쏙 빠진 그 저녁 바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괜히 어슬렁어슬렁 바로 와야 되는 어떤 복장이나 모든 상태가 그랬지만 약간 걸어다녔어요. 좋더라고요. 그리고 권영주님이 아까 그런 얘기를 해주셨더라고요. 걷다 보면 수많은 생각들과 고민들도 정리가 되고 마음의 질서가 생겨서 한결 편안해지기도 한답니다. 혼자 걸어보세요 하셨는데 아 진짜 저도 이거 걷기의 효능을 몰랐을 때는 정말 그 멋부린 얘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걷는데 뭐가 해결이 되나 막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 내려놓고 막 걷는데 나중에는 그 이상한 뿌듯함이 차오르면서 약간 그 땀도 나고 이러니까 좋은 거예요. 뭔가 해낸 것 같고 내가 고민하고 있던 게 머리에서 싹 사라진 건 아니지만 약간 조금 가볍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고리 하나가 풀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영주님의 생각 저도 아주 동감합니다. 이종덕님 어서 오세요. 이번 주도 파이팅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네요 하셨고요. 김정태님 오늘도 애청하면서 함께합니다. 영 가을이 가까이 오는 듯 청명하고 높아지는 하늘과 멋진 구름이 가을을 알리는 듯합니다 하셨는데 오 여기는 어디예요? 배들이 있는 걸로 봐선 작은 항구 같기도 하고 예. 약간 저기 고성의 대진항 이런 데 가면 약간 이런 느낌 나기는 하는데 어딜까요? 해변도 너무 예쁘네요. 그러니까 맑은 날에 짠한 그런 햇살 가득한 해변도 예쁘지만 구름도 좀 끼고 흐린 날은 흐린 날대로 너무 운치 있는 해변이 되더라고요. 딱 사진이 그렇네요. 8279 디분을 쓰시는 분, 3496 쓰시는 분, 또 지연님도 오셨고요. 은선님도 반갑습니다. 평강공주님 그 하늘을 제가 오늘 다른 문자를 보다가 중간중간에 또 한번 눌러서 보게 되고 또 한번 눌러서 보게 되고 그러네요. 오늘 다양한 하늘 사진이 이미 몇 개나 도착해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자, 주말에 마라톤 완주하고 와서 더 뿌듯한 월요일을 시작하셔서 우리 독수리님의 신청곡을 한 곡 드릴까요? 이문세 소녀.

이문세의 소녀였어요. 우리 독수리님이 소녀를 신청해 주셔서 꾸리님이 소녀가 소녀 들이니 너무 좋아요 라고 또 감사하다고 남겨주셨네요. 두 분이 함께 만족하셨을 신청곡이네요. 아 그리고 김정태님 아 주문왕과 사천의 변이에요. 역시나 진짜 너무 예쁘네요. 그리고 이상하게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참 안 고쳐지는 건데 꼭 고쳐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또 고쳐볼까 하는 마음이 가끔 드는 것 중에 하나가 갔던 데를 또 가고 갔던 데만 또 가고 그걸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물론 안 질리니까 또 가겠지만 좀 골고루 가면 좋을 텐데 아 이번에는 여기를 가봐야지 예를 들면 비슷한 어떤 그게 있다면 바다라고 치면 다음에는 다른 해변도 한번 가봐야지 뭐 이랬으면 좋겠는데 계획을 하다가도 저도 모르게 갔던 데를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또 가는 거겠지만 아, 아니면 다른 데를 가요. 갔다가 다시 기어이 거기를 또 찍고 오고 약간 그 왜, 몹쓸인가 고치지 못하는 그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그런 거 있으세요? 하나만 계속 질릴 때까지. 그러고 보니까 약간 뭐 이렇게 뭐 용품 같은 것도요. 가방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막 그때그때 돌려가면서 쓰는 거 잘 못하는 거하고도 연관돼 있는 건가요? 하나가 그냥 해질 때까지 좀 쓰는 그런 버릇이 있거든요. 좀 빨리빨리 바꾸는 취향을 바꾸는 옮겨가는 이게 좀 안 되나 봅니다. 아무튼 근데 여러분이 주시는 이런 아름다운 사진 보고 있을 때면 그건 또 생각은 들어요. 아 여기는 어딘지 한번 여쭤보고 다음에 여기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은 또 하기는 해요. 아예 안 해야 이게 일관성이 있는데 이 생각은 하면서 몸은 안 움직이고 생각은 또 들고 갈등도 생기고 참 난해한 너무너무 피곤한 스타일이네요. 그죠? 6175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노래 들으며 창 열어둔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과 함께 잠시 몽환적인 그런 시간을 보냈네요. 또 시간 될 때 올게요 하셨는데 아 그러시군요. 고맙습니다. 네 언제든 또 시간 되실 때 함께 편안하게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평강공주님이 아까 그 구름 주신 분이잖아요. 저 구름이 내 마음이라고 살아있는 저 느낌 친구들에게 보냈더니 답이 멋지다 그러니까 멋지다를 귀엽게 멋지다 라고 보내주셨군요. 귀염둥이들 내일도 참여 예약합니다 하셨는데 아이고 또 참여를 예약해 주신다고 표현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아 너무 멋지네요. 우리 평강공주님 항상 고맙습니다. 부산갈매기님도 월요일이라서 노래가 좀 고요한 느낌이 있었다고요? 아 그래요? 오늘 신청곡을 좀 많이 전해드렸는데 월요일에 노초 가족분들의 마음이 좀 많이 대변됐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2785 뒷번호 쓰시는 분 저도 소녀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소녀 아 내 마음도 소녀다 뭐 이런 거겠죠? 그런 거겠죠? 그리고 2781 뒷번호 쓰시는 분 아까 인사를 안 나눴던 것 같아서 한 번 더 전해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9319 뒷번호 쓰시는 분의 신청곡을 한 곡 듣고 올까요? 하늘타리 그대는 나의 인생

노래나 추억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4632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노추를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못 따라 들으셨대요. 노추 모추로 들으셨다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노래 하나 추억들, 예, 이걸 그냥 노추라고 부르고 하나 더 해가지고 이제 코너 이름이 추억 하나 노래 들리다 보니까 추노라고도 제가 잠깐 써봤는데 요건 너무, 예, 너무 억지 같아서 노추 정도만 쓰고 있습니다. 그죠. 말 줄이는 걸 사실 그렇게, 예, 찬성하는 편은 아닌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줄여서 쓰는 게 많다 보니까요. 예, 그렇죠. 뭐 DJ도 먼디 하다가 이제 소디도 나오고 영디도 나오고 지금 한 서너 가지가 나와서 그냥 편한 대로 다 함께 쓰고 있는데요. 의미는 잘 전달이 됐겠죠. 노추에. 예. 추노가 제일 웃기긴 했어요. 추노 했더니 그 너무 추노꾼 같다고, 그거는 좀 안 써도 좋을 것 같다고 어느 분이 얘기해 주셔서 딱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어쨌든 노추 정도로만.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모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신청곡들 가운데서 2781 쓰시는 분의 신청곡을 마지막 곡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왜 이 곡을 골랐냐? 마침 또 우리 부산갈매기님이 너무 고요한 것 같다, 약간 그런 얘기도 해주셔가지고 이 곡을 골랐어요. 그리고 아, 요 문자까지만 볼게요. 9681 쓰시는 분이 지금 막 주셨는데, 잘은 모르겠지만 목소리 톤이 반갑습니다. 중년에 그때 밤새워 방송국에 편지 쓰고 엽서 꾸미던 그 시절 분위기 같아서 반갑습니다. 아, 그 느낌 맞아요. 저희 노추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 조금 늦게 오셔서 제가 이 정도로만 인사를 드리게 돼서 좀 죄송하지만 앞으로도 자주 뵈요. 고맙습니다. 오늘 끝곡은 2781 쓰시는 분의 신청곡 정수라의 환희 함께 할게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지역 경제가 힘차게 출발합니다. 기업들이 고객을 향해 더 빨리 가려면 방송 광고라는 엑셀을 밟으세요. 경제도 기업도 더 힘차게 달려가니까요. 방송 광고의 작은 힘, 경제의 큰 힘입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1967년 중동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항공편을 돌려 이스라엘 필하모닉과 위문공연을 열었던 지휘자 주빈 메타. 이 노장 지휘자가 최근 또 한 번 세계를 술렁이게 했습니다. 네타냐후 정부의 가혹한 팔레스타인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올해 예정된 이스라엘 일정을 모두 취소하겠다고 선포한 것인데요. 스스로를 인도의 유대인이라 부를 정도로 깊이 사랑해온 이스라엘이었지만 잘못된 침략과 분열 앞에서는 단호히 보이콧을 선택하며 진정한 인류애의 가치를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올해 90세를 맞는 그는 말합니다. 아랍인과 유대인이 서로 껴안는 그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청춘 캠페인 뮤지션의 청년 정신을 배우다. 한국의 생명 허브 원광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도에 발언한 사람은 짧은 시일에 속히 이루기를 바라지 말라. 잦은 걸음으로는 먼 길을 걷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는 큰 도를 이루기 어렵나니 저 큰 나무도 작은 싹이 썩지 않고 여러 해 큰 결과요. 불보살도 처음 발언을 퇴전하지 않고 오래오래 공을 쌓은 결과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0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교도님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길 기원하고 원음방송 발전을 염원하는 근산 이인상 원로교무와 정봉은 정토영가의 법문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원음의 소리. 반갑습니다. 박민수입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요, 사람의 병이 눈이나 귀나 수족 같은 외부에 든 것은 바로 그 생명까지 위독하지는 않지만 병이 내부에 들고 그 중에도 심장이 마비되면 즉시 생명을 잃게 되는 것 같이 마음병도 습관상으로 나타나는 약간의 허물들은 위독한 증세는 아니지만 내심을 속이며 양심상 가책되는 행동을 하되 조금도 뉘우침이 없어서 양심이 마비되면 그 인격은 무너지고 만다고 밝혀주셨습니다. 첫 곡입니다. 창작성가 마음소 길들이기.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3: 원기 111년, 서기 2026년 9월 7일 월요일에 함께하는 원임의 소리. 오늘은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13장 말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가볍게 지나가는 아픔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병이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 중엔 치료가 정말 어렵거나 오랜 기간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병도 생길 수 있겠죠. 정산종사님 말씀처럼 우리 마음에도 인격을 무너뜨릴 정도의 심각한 병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을 갖기 위해 몸도 마음도 두루 살피는 정성이 필요할 텐데요. 오늘이 절기상 백로라고 하죠. 본격적인 가을에 접어드는 시기라고 하는데요.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을 보내고 가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몸 건강뿐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두루 살필 수 있는 여유를 갖길 바라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코너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원불교 용어를 법문 말씀과 함께 소개해드리는 원소 피키어드, 마음공부 이야기를 감상하는 시간 마음산책 준비되어 있고요. 매주 월요일에 함께하고 있죠. 위클리 원음 매거진, 잠시 후에 함께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잔나비,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창작성가 숨 한번 크게 들이쉬어봐요.

0: 원소 픽 키워드.
1: 원소 픽 키워드. 오늘 만나볼 키워드는 은혜입니다. 은혜는 원불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 하나로 원불교 신앙에 빠질 수 없는 핵심 개념인데요. 원불교에서는 법신불 사은으로부터 받는 도움과 혜택을 사은, 네 가지 은혜로 나눠서 보고 있는데요.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 사은이 바로 인간이 생활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네 가지 은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본질적으로 은혜의 관계로 얽혀있다고 보는 것이 원불교의 은관입니다. 불교의 자비, 유교의 인, 기독교의 사랑 등의 개념과 상통하는 게 원불교의 은혜인 거죠. 정산종사님께서는 개인으로부터 세계에 이르기까지 평화를 요구하면서도 평화를 얻지 못하는 것은 서로 은혜를 모르거나 알고도 보은의 실행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시면서 대종사님께서 네 가지 큰 은혜를 발견하시어 모든 사람에게 보은 감사의 생활을 하게 하심으로써 참다운 세계 평화의 길을 터놓으셨다고 밝혀주셨고요. 대산종사님께서는 사은의 크신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항상 보은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표준 잡으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원소 픽키워드, 오늘은 은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성가 129장 오 사은이시여, 성가 131장 사은님 사은님.

얼굴에 작은 상처를 입은 누군가를 보며 말합니다. 마음에 상처 입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왜 그러냐 물으니 얼굴의 상처는 눈에 보이니 치료하기가 쉽지만 마음의 상처는 보이지 않아 더 오래 더 깊이 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모든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서 흉터라는 흔적으로 남습니다. 몸의 상처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곪아서 더 큰 흉터로 자리 잡게 되고 아프지는 않지만 그 흉터는 쉽게 사라지지 않은 채 오래오래 상처 입은 그때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흉터는 몸의 흉터와 다르게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끊임없이 자신을 아프게 하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한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몸이건 마음이건 상처 없이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상처 입지 않고 살기는 참 어렵습니다. 스스로 상처 입지 않도록 조심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마음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마음에 상처 입지 않고 살아가는 비법이 있는 소중한 이치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본연 청정한 일원상의 마음은 다치는 일도 없고 상처가 나지도 않으며 상처받지도 않습니다. 마음이 상처받았다는 것은 마음 없는 가운데 헛되이 마음이라는 형상을 만들어서 그 거짓 마음에 상처가 나는 것입니다. 중생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마음을 나라고 착각하고 집착해 한없는 괴로움과 함께 하지만 부처는 흔적 없이 신령스럽게 뚜렷하고 고유한 그곳에 머물며 살기에 늘 평온함과 충만함과 자유로움이 함께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경계를 만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지고 뜻밖의 일에 오래도록 마음이 얽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아픔의 실체를 고요히 들여다보면 상처받은 것은 참나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지어낸 그림자 마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집착이 사라진 자리, 허상이 거친 그 자리에 본래의 참 마음인 일원상 마음이 환하게 드러납니다. 그 마음은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경계에도 물들지 않습니다. 상처받지 않는 마음, 바로 일원상입니다.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마음 공부이고 그 자리를 삶 속에서 지켜가는 것이 수행입니다. 오늘도 상처받지 않는 그 마음을 찾고 그 마음에 주하려고 챙기고 또 챙겨봅니다.

마음 산책. 오늘은 한우란 신문에 실린 동정수 교무님의 글 상처받지 않은 마음 만나봤고요. 이어서 창작성가 이런상의 진리 듣고 왔습니다. 한 가지 안내드립니다. 원불교 은혜심기 운동본부에서는 대홍수로 큰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네팔 현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모금 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네팔 이재민들에게 따뜻한 정성의 손길을 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금 모금은 오는 21일까지 진행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원불교 은혜심기 운동본부로 연락 주시거나 원불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원음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에서는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97.9MHz로 원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에서 원음 방송 애플리케이션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원음의 소리와 함께 해주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를 드립니다.

위클리 원음 매거진. 첫 번째 소식입니다. 신입 교도들의 입교식이 대중의 환영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생의 가르침을 만난 기쁨과 새로운 인연의 반가움으로 은혜로운 시간이 됐는데요. 지난달 26일엔 원광대학교 병원이 합동 입교식을 진행했습니다. 새롭게 원불교 교도가 된 신입 교도들은 재생의세의 개원 이념을 실천하는데 앞장서기로 다짐했습니다. 설법을 맡은 교화훈련부장 이인성 교무는 우리 각자는 자신의 조물주라고 전하며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정하지 말라고 말했고요. 이어 사막공부로 자기 관리를 하고 사은보은으로 대인관계를 맺자고 전했습니다. 이날 입교식에 참석한 신입교도 직원들은 축하 선물과 교도증을 수여받고 원불교 교도로서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서일영 원광대학교 병원장은 원불교 교도가 돼 자신의 마음을 먼저 살피고 환자들의 마음을 돌보는데 힘써주길 바란다고 축사했습니다. 또 지난달 21일엔 중구교당이 법인절 경축식과 합동 득도식을 봉행했는데요. 구인 선진의 사무요한 정신을 되새겨 새로운 법연을 맺은 교도들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득도자들은 불단에 올라 발언문을 읽으며 새 교도로서의 다짐을 법신불에 올렸습니다. 이날 새롭게 원불교 교도가 된 최인주 교도는 원불교와 법연을 맺기까지의 과정과 공부하며 얻은 마음의 변화를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진다고 전하며 마침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종교를 만나게 돼 기쁘다고 말했고요.

앞에 한 착을 돕고 신앙과 수행의 기초를 탄탄히 다지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습니다. 복잡한 이론보단 일상 속 실천을 강조하며 신입교도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들이 진행됐는데요. 효자교당 김법원 교도의 지도로 원불교 교법의 핵심 구조와 가르침을 쉽게 풀어보는 시간이 됐고요. 이어 법회 예절 및 사정 의무 안내에서는 교당 방문 시 갖추어야 할 기본 예절과 교도로서 실천해야 할 네 가지 의무를 학습했습니다. 마지막 독경 및 설명기도 실습에서는 신앙생활 속에서 마음을 챙기고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는 실질적인 기도법 체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러한 밀착형 교육은 신입교도들이 평소 가졌던 기초적인 궁금증을 해소하고 일상에서 교법을 활용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또 행사를 주관한 교도들도 직접 강연과 안내를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의 지혜를 단련하고 도반의 정을 나누는 소중한 불공의 기회가 됐습니다. 훈련에 참석한 신입교도는 처음에는 낯설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법회 예절과 교리 용어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친숙하게 다가왔다고 말하며 교당의 주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효자교당은 앞으로도 신입교도들이 교법의 참다운 가치를 느끼고 활기찬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뜻을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로 창간 77주년을 맞은 월간 원광이 영문판을 발간합니다. 세계와 흐름에 맞춰 국경을 넘어 원불교 소식을 전하는 활동에 박차를 더할 계획인데요. 월간 원광사는 영문판 기획을 위해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국제부 및 미국 총부와 협의를 통해 세부적인 준비를 진행해왔습니다. 또 영문판을 구성하며 국문판과 차별화를 두었다고 밝혔는데요. 창간 후에는 미국 종법사 법문을 비롯해 성지순례, 명상칼럼, 해외 교구 및 각 교당 소식, 미국 원달마센터 활동, 인도 델리와 라닥의 교화 소식 등을 다채롭게 담았습니다. 전체 영문 원고와 한글 원고 비율은 7대 3으로 구성해 함께 실었고요. AI 시대에 첨단 정보와 물결을 타고 이런데도 교법이 세계를 향해 널리 퍼져나갈 염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월간 원광사 이성심 교무는 영문판 발행에 뜻을 모아준 필진, 모금에 참여해준 독자, 교도님과 교무님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세상을 향해 선한 일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돕는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재차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달 27일 원불교가 네팔 홍수와 산사태 피해 희생자와 피해 주민에게 애도를 표했습니다. 아울러 실종자 수색 구조를 기원하고 구호 지원을 약속했는데요. 원불교는 한국인을 포함한 실종자의 귀환과 부상자 회복, 고립 주민 구조를 함께 기원했습니다. 원불교는 이날 네팔 홍수와 산사태 피해 원불교 애도 성명을 내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나상호 교정원장은 성명문을 통해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네팔 국민에게 전 교도의 마음을 모아 위로를 전했고요. 아울러 한국인을 포함한 모든 실종자가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원했습니다. 또 네팔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현지 관계자와 구조대원의 수색 구조 활동을 응원하며 구조 활동이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는 결실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상자의 조속한 회복과 고립 주민의 안전한 구조도 기원했습니다. 또 피해 지역에 구호 물자와 지원이 신속히 전달되기를 축원했고요. 피해를 입은 이들과 구조에 임하는 이들에게

와 평안이 깃들기를 염원했습니다. 위클리 원음 매거진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노래 듣고 이어갑니다. 창작성가 우리 하나 되어 창작성가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

0: 원불교 알림 책.
1: 원불교 사상연구원과 종교문제연구소, 원불교 기록유산사업단이 마음을 모아 원불교 문화유산의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원기 111년 원불교 문화유산 1차 학술대회가 오는 17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중앙총부 법은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리는데요. 원불교 근대문화유산의 역사적 공간성과 가치재조명이란 주제 아래 원불교 문화유산의 현황과 과제, 원불교 성지연구의 현황과 과제, 일제강점기에 원불교 서울성적지 자료연구, 원불교 만덕산 성지연구의 의의와 중요성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이후 종합토론과 총평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원불교 문화유산 체계의 전반적인 정비와 학술적, 문헌적 고증을 통해 소중한 지혜와 의견을 나누는 자리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원기 111년 원불교 열린교화 박람회 질문의 여정이 오는 18일과 19일 이틀간 원불교 소태산 기념관에서 열립니다. 답을 찾기 전에 새로운 질문을 만납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지금 우리 교화의 새로운 사례를 만나보고 AI 시대와 미래의 교화를 생각하며 선명상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될 텐데요. 참가비는 무료고요. 사전 신청 마감일은 9월 14일입니다. 나를 열고 시대를 바라보는 질문의 시작. 원기 111년 열린교화 박람회에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원음의 소리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끝곡은 창작성가 내 마음에 가득한 사랑 준비했습니다. 은혜로운 하루 보내세요.

독경으로 일심을 오늘도 진리와 하나 되고 한없는 은혜를 얻는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일심으로 올리는 이 독경의 인연으로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0: 지금까지 원불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깨치신 진리의 내용을 담은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 독경의 인연으로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진리의 은혜와 위력을 얻는 소중한 인연이 되시길 바랍니다.
1: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2: 안녕하세요. 원불교 부산 울산 교구장 강덕재 교무입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어 가자는 왕산 종법사님의 신년 법문을 받들어 실천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그 공부 다짐 지속되고 있으시죠? 남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책임지는 노력, 자력양성, 끊임없이 배우는 노력, 지자본위, 모든 사람을 두루 교육하여 세상을 발전시키는 노력, 타자녀 교육,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한 실천과 노력, 공도자 숭배,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힘들이 모여 세상이 은혜로워집니다. 나의 실천은 결코 작은 힘이 아닙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을 위하여 다시 한번 마음을 챙겨보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1: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범상한 사람들은 현세에 사는 것만 큰 일로 알지만은 지각이 열린 사람들은 죽는 일도 크게 안하니 그는 다름이 아니라 잘 죽는 사람이라야 잘 태어나서 잘 살 수 있으며 잘 태어나서 잘 사는 사람이라야 잘 죽을 수 있다는 내역과 생은 사의 근본이요 사는 생의 근본이라는 이치를 알기 때문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덕품 1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무타원 이경신 정사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며 열타원 오운도 교무와 딸 온타원 강인덕, 손자녀 최인영, 최은수, 유규성, 전효민, 주영근, 주정훈이 올리는 법문공약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기분 좋은 12시. 어떤 군주의 모습이 훌륭한가를 논할 때 한 제자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진정한 군주는 농사일도 직접 할 수 있는 군주여야 합니다. 이에 스승이 그럼 농사를 짓는 사람이 철기로 밭갈이 하려고 하면 대장장이도 되어야겠구나 했더니 아니지요. 농사 지은 곡식을 가지고 철기를 사야지요 했다는데요. 이에 그의 스승은 뭐라고 했을까요? 왜 유독 군주만 농사도 천하도 다스려야 하느냐.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잘할 수 없기에 이토록 많은 직업이 필요한 거란다. 맞아요. 우린 머리를 쓰거나 마음을 쓰거나 또 몸을 써가며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그렇기에 모두 훌륭하다 외치며 기분 좋은 12시 시작해볼까요? 이무진의 청춘 만화

반갑습니다. 9월 7일 월요일 기분 좋은 12시 저는 김희원입니다. 한 사람이 100가지 기술을 가진다면 이는 천하 백성들을 모두 길바닥으로 내모는 일이다. 맞는 말이죠. 유독 뛰어난 사람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사람 냄새 나는 그 빈 구석이 있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서 자연스레 챙겨주고 채워주면서 세상은 둥글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주거니 받거니 기브 앤 테이크 정신으로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라고요. 기분 좋은 12시 오늘도 당신의 하루를 응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응원해 드릴게요. 샵 8970 우물정 8970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카카오톡 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카카오톡 우측 상단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 친구 검색 후에 검색창에 원은 방송 라디오 혹은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Flash의 My Day, 크레용팝의 1, 2, 3, 4.

플래시의 My Day 그리고 크레용팝의 1,2,3,4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아, 문자 좀 살펴볼게요. 뒷번호 7304 쓰시는 분께서 주말에 온 가족 데리고 주말에 온 가족을 데리고 가을맞이 대청소랑 이불 빨래를 싹 몰아서 했거든요. 월요일 점심 먹고 나니까 졸음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이현 씨 목소리로 잠 좀 번쩍 깨워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잘못하면 제가 예 다른 방향으로 이끌 뻔했어요. 주말에 온 가족 데리고 가을맞이 예 여행을 갔습니다 라고 하신 줄 알고 아 대청소 여행을 또 떠나셨군요. 아유 뭐 기가 막히겠네요. 아주 뭐 공기가 굉장히 쾌적하고 아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열심히 그 주말 내내 그렇게 청소를 하셨으면 골병 나셨을 수 있어요. 그래서인지 모르게 계속 그 눈꺼풀이 좀 무거우시고 그쵸? 7304님 그냥 얘기만 해주셨는데도 그 기운이 몰려오는 것만 같네요. 예, 제가 좋은 음악들로 좀 번쩍번쩍 눈을 띄워드릴 테니까 우리 함께해요. 전호성님께서는 희원님 주말 가족들과 잘 보내셨는지요? 지난 주말 날씨가 무척 더웠는데 지금은 바람도 부네요. 오늘은 집에서 쉬면서 기분 좋은 12시 잘 청취하고 있답니다. 신청곡은 바람이 불어오는 곳 신청해 주셨어요. 뭐 결혼식도 다녀오고 뭐 아이와 뭐 시장도 다녀오고 뭐 이래저래 또 그리고 또 그 외국에서 큰애 삼촌도 놀러 오시고 그러면서 집안이 아주 복작복작했습니다. 뒷번호 4491 쓰시는 분께서는 9월 첫 월요일부터 지각할 뻔했습니다. 주말에 늦잠 자던 벌은 어디 안 가네요. 알람 소리도 못 듣고 헐레벌떡 뛰어나왔는데 회사 엘리베이터 앞에서 부장님이랑 딱 마주쳤습니다. 둘 다 머리 덜 말린 채로 먼저 깨우셨네요. 아 부장님도요? 아 부장님도 자칫하다 이렇게 또 늦으실 뻔했는데 아 좀 4491님과 부장님의 어떤 그 느낌은 좀 다르실 수 있죠. 그렇죠? 예. 하지만 지각하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다행이다. 예 좋습니다. 뒷번호 2349 쓰시는 분은 출첵해요. 바람이 확 바뀌었네요. 아침에 살짝 쌀쌀하기까지 가을이 왔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그래서 긴 팔을 입었어요.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윤건의 가을에 만나, 이지영의 같이 걷고 싶었어.

노래 두 곡 윤건의 가을에 만나 이정의 같이 걷고 싶었어까지 띄워드렸습니다. 신복수님께서 희원씨 안녕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주말 행복하셨는지요? 한 주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주말 너무 행복했답니다. 오늘도 우린 행복한 방송 기분 좋은 12시 들으면서 함께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복수님께서 행복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니 저도 행복합니다. 그 뒷번호 7406 쓰시는 분께서는요. 방송 처음 듣습니다. 점심 먹으면서 기분 좋은 12시 듣고 있어요. 방송 듣고 기분 좋은 시간 즐겁고 신나고 재미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약간 이름 따라간다고 하죠. 어떤 제목이나 아니면 코너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데 예, 우리 방송의 이름이 기분 좋은 12시니까요. 기분 좋은! 예, 그런 에너지 전해드릴게요. 뒷번호 5360 쓰시는 분께서 주말에 형제들이랑 벌초하느라 힘들었어요. 아, 벌써부터 이제 벌초하시는군요. 아직도 어깨가 아프네요. 그래도 속은 시원합니다. 산뜻하게 정리가 되어서요. 몸은 힘들지만 기분 좋은 12시 희원님 목소리 에너지 충전해봅니다. 비타민 미녀 개구먼 희원 짱!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너무 감사드리고 아유 벌초 참 힘든데 그쵸? 다녀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부 끝곡으로 아이브의 블랙홀 띄워드리고 전 2부로 돌아올게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세계를 놀라게 할 북극 항로. 그 중심에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위원장 성현우였습니다.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성현우입니다. 북극 항로의 핵심지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북극 항로를 품고 세계로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로 뭉칩시다.
2: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지도자가 무념의 큰 덕으로 대중을 두루 포섭하는 것이 비하건대 한 몸 가운데 심장이 가슴속 깊이 들어 있어 전신을 총섭함과 같다 할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60장 법문입니다.

여러분의 나른한 점심시간을 챙겨주는 상큼한 릴렉스타임 기분 좋은 12시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입니다. 김동률의 출발.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3: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고 싶을 때, 사람들과 정을 나누고 싶을 때 우리는 소통이라는 걸 하죠. 누군가에게 고마웠던 마음을 전하거나 축하의 말을 전해도 좋겠죠. 칭찬하고 싶은 일, 서운했던 감정도 담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포토메일 100원의 유료 문자 샵 8970으로 보내주시고요. 신청곡과 사연 많이 많이 카톡으로도 보내주세요. 아, 뒷번호 0712 쓰시는 분이 희원씨, 주말에 시골 부모님 댁에 가서 고추를 따고 김치를 얻어왔거든요. 오늘 출근을 했는데 허벅지랑 팔뚝이 내 살이 아니네요. 어떡해요. 의자에 앉을 때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곡소리가 절로 납니다.

출근했는데 이제 회복이 안 돼요. 이제 노는 것도 피곤해서 못 놀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러게요. 그 뭔가 앞자리가 바뀐다라는 게 별로 크게 와닿지 않았다가 이제 4자로 들어가면서 조금 더 느껴지는 것 같고, 5자의 선배님들에게 들어봤더니 내 나이 되면 더 하다더라 라고 하시고, 6자로 들어가는 순간 너희들은 조용해라 라고 얘기하시고, 7자로 들어가시는 순간 너희들은 돌도 씹어먹을 청년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 한창 때예요. 그쵸? 뒷번호 9183 쓰시는 분이 세탁소 스팀 다리미 열기 때문에 여름 내내 땀 뒤로 고생을 했는데 이제야 살겠습니다. 라디오 틀어놓고 셔츠에 칼주름 잡으며 듣는 기분 좋은 12시. 희원씨 목소리가 제 최고의 피로회복제예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아무래도 이제 진짜 가을이 오긴 왔나 봐요. 그쵸? 이제 추석도 다가오고 그래서인지 모르게 아침 저녁은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쌀쌀하기도 하고 시원한 바람이 붑니다. 낮은 약간 덥긴 더워요. 그쵸?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레인보우의 선샤인, 시크릿의 샤이보이.

레인보우의 Sunshine Secret의 Shy Boy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아, 뒷번호 7437 쓰시는 분이 희원씨 날씨가 좀 시원해졌어요. 항상 파이팅입니다. 좋은 노래 많이 듣고 있답니다. 7순 넘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까 제가 6, 7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주셨군요. 좋습니다. 지금이 청춘이다! 예, 홍경화님께서 오늘 휴문 날이라 집에서 편히 쉬면서 어플로 목소리 예쁘고 방송 잘하시는 희원씨 목소리 듣고 있으니 그야말로 피로회복제가 따로 없네요. 오늘도 방송 잘 듣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사실 뭐 저보다 목소리 좋으신 분들도 많고 아 비타민 같은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분 좋은 12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는 언제나 제 편을 이렇게 들어주셔갖고 제가 여러분들 때문에 아주 비타민 첨가를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뒷번호 8291 쓰시는 분은 내일 제 동생 이용훈의 36번째 생일입니다. 저는 자취를 하고 제 동생은 부모님과 같이 사는데 집에 가지 못해서 방송으로 생일 축하한다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어머나. 아, 용훈님의 36번째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아, 또 이런 그 형일까요? 아니면 누나일까요? 예, 여튼 손이 사람이 이렇게 잘하면 동생도 잘합니다. 예, 아주 아주 멋지고요. 저도 제 동생한테, 예, 저는 이제 11살 차이가 나다 보니까 거의 뭐 오버키우다시피 해서 가끔 이제 저한테 존댓말을 하곤 하는데, 아, 오늘 저도 동생에게 한번 전화를 쓱 한번 해봐야겠네요. 생일은 아니지만요. 용호님의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노래 두 곡 이어드리겠습니다. 보드카레인의 바람 불어 좋은 날, 장범준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노래 두 곡 보드칼레인의 바람 불어좋은 날, 장범준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2부 끝곡으로 유성원의 Be Okay 띄워드리고 전 3부로 돌아올게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산불을 예방합시다. 봄철 건조기,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 바로 산불입니다. 산불은 대부분 사람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일어나므로 산행을 할 때에는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라이터나 버너 등 인화물질 반입을 금지하시고 산 속에서는 흡연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달리는 열차나 자동차 창밖으로 담뱃불을 버리는 것도 안 됩니다. 또 농촌의 경우 산림에 인접한 논 밭두렁 태우기, 농산 폐기물 소각 등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소방서, 경찰서, 산림 관계기관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재산인 산림, 우리의 작은 관심으로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WBS 원음 방송 캠페인이었습니다.

0: 서대원이 여쭙기를 과거 부처님 말씀에 삼천 대천 세계가 있다 하오니 사실로 있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있나니라. 그러나 삼천 대천 세계가 이 세계 밖에 따로 건립된 것이 아니라 이 세계 안에 분립된 가지가지의 세계를 말한 것이니 그 수효를 헤아려 보면은 삼천 대천 세계로도 오히려 부족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변이품 5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기분 좋은 12시.
1: 저 원효언니 희원이와 함께하는 기분 좋은 12시 3부 시작했고요. 3부 첫 곡입니다. 유리상자의 가을하늘.

0: 오늘은 저에게 선물하려고요.
1: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요.
2: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별일은 없는데 그냥요.
3: 왜 꽃을 사시나요? 이유가 꼭 있어야 할까요? 나를 위해, 소중한 사람을 위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하게 만드는 꽃 한 송이.
1: 엄마, 여기 꽃.
4: 고마워.
3: 오늘 귀갓길, 꽃 한 송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하겠습니다.

넘어보자 다섯 고개. 고개 고개 다섯 고개를 넘어 정답을 맞히는 퀴즈 시간. 시련을 넘어 한 고개 새로운 세계로의 한 고개. 그렇게 굽이굽이 달라지는 다섯 개의 고개를 넘어서 빠르게 정답을 외치는 넘어보자 다섯 고개. 정답을 맞힌 다섯 분 추첨을 해서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고개부터 넘어가 볼게요. 고립. 고립.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고개는요. 구멍. 고립과 구멍이라. 이것만으로 유추하기가 힘들겠죠? 그래도 번뜩 하셨다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8970 우물정 8970번이에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노래 한 곡 띄워드릴게요. 위클리의 Wake Up.

위클리 웨이크업 띄워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곡의 고립, 두 번째 곡의 구멍이 나갔고요. 이어지는 세 번째 곡에는 봉제 인형의 눈. 아, 오늘 이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죠. 네 번째 곡에는 일본에서 졸업할 때 교복의 두 번째. 아시려나 모르겠네. 이 정도 고개는 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봉제 인형의 눈과 일본 졸업식 교복 두 번째. 알겠다 싶으시다면 단문 50원, 장문 포토메일 100원의 유료 문자 샵8970으로 정답 빠르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임창정의 소확행, 이한철의 인생.

임창정의 소확행, 이한철의 인생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 넘어보자 다섯 곡에 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네 번째 곡에까지 넘어가긴 했는데 저 오늘 진짜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이제서야 조금 알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첫 번째 고개가 고립이었고요. 두 번째 고개가 구멍이었고 세 번째 고개가 봉제 인형의 눈이었고 네 번째 고개는 일본에서 졸업할 때 교복의 두 번째 이렇게 내드렸는데 아직까지 이제 이게 뭐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 고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 잘못되면 이후 과정이 복잡해지거나 전체가 어긋날 수 있음을 강조하는 뜻으로 첫 땡땡을 잘 끼워야 한다라는 표현 자주 쓰죠. 예, 다 드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예, 정답 아시는 분들 샵 8970으로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노래 한 곡 띄워드린 다음에 정답자 뽑아볼게요. 이즈나의 Lean on Me.

이즈나의 Little Me까지 한 곡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 정답 무엇인지 아셨을까요? 아마 다섯 번째 힌트 고개를 넘고 나서 아마 다 아셨을 텐데 그렇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바로 단추였습니다. 단추. 아, 마지막 곡에서 뭐 정답을 다 드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라는 말은 참 많이 쓰죠. 그리고 일본 청춘 영화를 보면 졸업식 날 교복의 두 번째 단추를 떼서 소중한 사람에게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준다라는 의미로 심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 단추를 떼서 상대방에게 주는 거래요. 참 생각할수록 로맨틱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도 그랬고 요즘도 가끔 인형의 눈을 단추로 표현하는 게 많죠. 그리고 가장 어려웠던 거는 첫 번째 나왔던 고립은 뭐지? 그리고 구멍은 뭘까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딘가에 고립이 돼서 갈증이 심할 때 단추를 입에 물고 있으면 침샘을 자극해서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오, 이런 새로운 정보 예 기억을 해두셨다가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겠지만 아 가끔씩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런 생각이 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써먹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구멍은 단추에 구멍이 없으면 달 수가 없기에 아무리 작은 단추에도 구멍이 있다는 사실. 그렇게 쭉 살펴서 얻는 오늘의 정답 단추였고요.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는데 그중에 다섯 분 뽑아봤습니다. 뒷번호 3967 쓰시는 분 정답 단추일까요? 어려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그쵸 오늘 좀 어려웠죠. 정답 맞춰주셨고요. 뒷번호 3691 쓰시는 분께선 단추 오늘 처음에 감도 못 잡고 있었는데 마지막 힌트에서 정답을 보내봅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이라고 보내주셨고요. 뒷번호 1357 쓰시는 분께선 정답은 단추요. 오늘도 길을 쫑긋하고 듣고 있습니다. 이제 전형적인 초가을 날씨예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날씨가 일교차가 크다 보니까 감기 걸리신 분들도 많고 심지어 저희 친정엄마께서 코로나에 걸리셨대요. 그래갖고 지금 엄청 아프시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했는데 요즘에 또 다시금 독감과 감기와 뭐 코로나 난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예, 뒷번호 3376 쓰시는 분께선 우체국집 집배원입니다. 아 처음으로 문자 보내요. 첫 단추를 최고의 방송으로 문자를 보내대요. 정답은 단추라고 보내주셨어요. 어머나 이렇게 처음 와주셨는데 또 이렇게 정답까지 보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뒷번호 8291 쓰시는 분께서도 정답은 단추. 방송 재밌게 잘 듣고 있어요. 방송이 정말 신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호명해드린 다섯 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3부 끝곡으로 빅나티의 바이바이 띄워드리고 전 4부로 돌아올게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본인은 저편에게 이로움을 주고자 한 일이 혹 잘못되어 해를 주는 수도 있나니 남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미리 조심해야 할 것이요. 그러한 경우로 해를 입은 사람은 그 본의를 생각하고 감사할지언정 그 결과에 해로운 것만 들어서 원망하지 말아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4장 법문입니다.

0: 잠을 한 번에 물리칠 수 있는 곳은 어디? 신나는 노래로 어깨가 들썩이는 곳은 어디? 바로 여기 이곳. 기분 좋은 열치초로 마음을 넣거라. 다 같이 소리질러. 좋습니다. 오늘도 잠 쫓는 강렬한 노래 준비했습니다. 저 믿고 한번 들어보세요. 졸음도 놀라 사라지는 졸음 퇴치송. 오늘은요, 제니의 Like Jenny, 에이티즈의 Bad Pure Harmony의 유닉 띄워드립니다.
1: Come on, it's gonna be fucking hard.

제니의 Like Jenny, 에이티즈의 Bad, P1 하모니의 유니크까지 세 곡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오늘도 협찬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100% 우리 쌀 증편떡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잔 증편떡 세트, 귀족의 품격 미인골드에서 사랑하는 분께 감동을 전하는 티골드 식용 금박 세트, 프리미엄 인사땡 골드 한 세트,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잘 마스크팩, 김해돌 등급이 있다 광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별 맞기 맛박스, 장 건강과 체중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뮤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동뺀 유산균 한 박스,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강 한방생활건강에서 모겐모가 사탕을 드립니다. 뒷번호 3417 쓰시는 분께서 묵은 된장 바닥 보여서 오늘 아침부터 베란다 장독대 정리를 싹 했습니다. 햇볕이 좋아 뚜껑을 활짝 열어뒀더니 구수한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하네요. 저녁엔 강된장 자글자글 끓여 비벼 먹어야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 어렸을 때 주말에 이제 이렇게 자고 있다가 엄마가 보글보글 끓이는 된장찌개의 냄새에 눈을 떴던 적들이 몇 번 있었는데 참 그 구수함이 그때 당시에는 아 된장찌개 안 먹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참 그 냄새가 그립기도 하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뒷번호 5520 쓰시는 분이 아침에 바람이 제법 선선해져서 창문을 활짝 열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니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주말 사이에 가을이 훅 들어온 것 같아요. 얇은 가디건 하나를 챙겨 입고 나왔는데 기분까지 산뜻해지는 월요일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특히나 날이 좋은 것 같긴 해요. 하늘도 참 맑고 아 이런 날 여러분들 우리가 하늘 볼 그런 여유가 없는데 잠깐 아주 1초만 고개를 살짝 들으면 예 하늘을 보실 수 있어요. 그렇게 살짝 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뒷번호 4239 쓰시는 분이 오전에 첫 외손녀 돌반지 사러 왔네요. 손가락 한마디보다 작은 금반지 보는데 왜 코끝이 찡한지 딸 낳아 키우던 시절 생각도 나고 뭉클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돌이시군요. 아유 얼마나 예쁠까요. 예. 4239 쓰시는 분의 그 따님의 돌도 생각이 나고 지금 외손녀의 돌을 또 이렇게 맞추면서 참 복합적인 감정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예쁘겠네요. 노래 두 곡 띄워드립니다. 김유한 신지아의 More Than Words 그리고 에릭남 치즈의 사랑인가요?

김유한 신지아의 More Than Words 그리고 에릭 남치즈의 Personal Love 사랑인가요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1650 쓰시는 분이 길 가다가 문득 하늘을 봤는데 뭉게구름이 꼭 강아지 모양 같더라고요. 너무 귀여워 사진 찍어 가족 단톡방에 올렸더니 다들 웃으며 즐거워하네요. 오늘은 하늘 한 번씩 올려다 보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주말에도 하늘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걸 보면서 아 여기가 동물원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만큼 어 저기 코끼리도 있네 어 저기 강아지도 있네 저기 토끼도 있네 이러면서 아이와 함께 차에서 보면서 막 깔깔 웃었던 생각이 나는데 이럴 때일수록 한 번씩 하늘 보시는 거 적극 추천합니다. 노래 한 곡 띄워드릴게요. 화사의 So Cute.

화사의 So Cute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은 엠플라잉의 환절기 띄워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해볼게요. 여러분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WBS 원음 방송 캠페인 강풍에 대비합시다. 강풍 때에는 공사장 근처는 위험합니다. 가까이 가지 맙시다.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맙시다.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집 안팎의 전기 수리는 하지 맙시다. 운전 중일 경우 감속 운행합시다. 천둥, 번개가 칠 경우에는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합시다. 송전 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군, 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합시다. 고층 아파트 등 대형 고층 건물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은 유리창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젖은 신문지, 테이프 등을 창문에 붙이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맙시다.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물에 잠긴 도로로 걸어가거나 차량을 운행하지 맙시다. 대피할 때는 수도와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려둡시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영식이 이 육신을 떠날 때에 처음에는 그 착심을 쫓아가게 되고 후에는 그 업을 따라 받게 되어 한없는 세상에 길이 윤회하나니 윤회를 자유하는 방법은 오직 착심을 여의고 업을 초월하는 데에 있나니라. 대정경 천도품 11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심진섭 영가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며 가족인 원불교 망미교당 이익중 심도봉 교도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9월이 되긴 했는데 문밖을 나서 보면 아직 안, 뭐 그냥 여름이에요. 네, 출근할 때 얇게 입자니 아침 고기가 썰렁하고 그렇다고 겉옷을 챙겨 나오면은 낮에는 금세 짐이 되어서 참 애매합니다. 이건 뭐 카페 가서 음료 주문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따뜻한 걸 마시자니 덥고 차가운 걸 시키자니 괜히 썰렁한 것 같아서 카운터 앞에서 잠시 멈칫하게 되니까 말이죠. 계절이 바뀔 때마다 날씨가 참 밀고 당기기를 잘한다 싶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감기 걸리기가 쉬워요. 일교차 큰 날씨에 체온 관리 잘하시면서 오늘도 무탈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친 후 잠시 쉬어가는 시간 조용히 가요세상과 함께해요. 네, 누기영의 노래 해바라기 사랑입니다.

안녕 들어오십니까? 나 거시기 이장이요. 다들 주말 동안 거시기역에 참말로 거시기 오셨겠지요. 오늘은 지난 주말 불꽃축제가 뭔가 해가지고 집에서 거시기역에 진짜 승자가 된 우리 동네 이웃 이야기 하나 들고 왔어요. 우리 집이 바로 그 옆이어가지고요. 아따 뭔 종소리 나는 줄 알고 시끄러워가지고 겁나요. 우리 집에서 보면 불이 반짝반짝반짝반짝 하는 것이 다 보여서 이렇게 보니까 뭔 난리가 나더기 놔두구만요. 다들 좋다고 겁나게 그럽디다. 예. 지난 주말에 불꽃축제 본다고 안표가 몇십만 원에 거래되고 현장은 인산인해로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요. 근데 우리 동네 어떤 아빠 한 분이 가족들한테 얘들아 아빠만 믿어라 내가 제일 좋은 특등석 보여준다 하면서 떵떵거리고 큰 소리를 쳤다는 거요. 그래가지고 저녁이 되자 아빠가 에어컨 시원하게 틀고 바삭한 치킨 한 마리 딱 시켜놓더니 TV 앞으로 가족들을 쫙 모아가지고 앉혀가지고 그랬다는 거요. 아이고 들으니 하늘에서 흔히 찍어주지 카메라가 불꽃 터지는 순간만 돋보기처럼 확대해주지 현장에서 아수라한 종소리만보다 온 사람보다 훨씬 더 거시기역에 잘 보이지 않니? 라면서 말이죠.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화장실 줄도 안 서니 가족들도 아빠 말이 참 마저 하고 엄지를 세웠다는 거 아니겠어요? 현장 간 사람들 길바닥에 갇혀 있을 때 이 집은 TV 끄고 바로 거시기역에 꿀잠을 잤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남들 따라 무작정 휩쓸려 고생할 필요가 뭐 있나? 시원한 방구석에서 닭다리 터지면서 보는 TV 앞이 바로 아빠가 준비한 진짜 알짜배기 특등석이었다 이 말이지. 배로 오빠 변수 푹 빠졌나봐.

0: 이 노래 한번 들어 보시겠습니까?
1: 짧게 짧게 가요 맛보기.
0: 자, 노래 한번 맛보실래요? 국도영입니다. 바람아 구름아. 대전의 김윤혜 씨, 병든 노를 가려왔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친구 같은 정겨운 조은의 가요대상 오늘 또 고정입니다 하셨고요. 네, 또 경남 창원의 변재인 씨, 나는 오시원의 보약 같은 친구, 조은의 가요상 청취하면서 활력을 얻는다고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국도영의 바람아 구름아였습니다. 부산의 신복순 씨 오늘도 반갑습니다. 한 주 더 잘 부탁드립니다. 꾸벅 오늘도 행복한 방송 좋은 가요 세상과 함께합니다 하셨고요. 밤에는 추워요. 환절기 감기 조심 마세요 하셨고 참치맨의 최경식 씨 즐겁고 활기찬 한 주 시작도 좋은 가요 세상과 함께합니다. 부산 멋쟁이님 부산은 화창한 가을 날씨입니다 하셨네요. 어서 오세요. 송

자, 신림동 유리씨가요. 시원한 바람 따라와 보니까 조은영의 가요세상이네요. 반가워요. 즐거운 오후 되세요 하셨습니다. 반가워요 유리씨. 자, 조수정님. 이장님 안녕하시오. 햇볕이 따가운 월요일 오후를 멋지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고마워요. 예. 9월의 시작의 설레임으로 어느덧 또 새로운 한주 첫 월요일이 시작되면서 가지 않을 것 같은 여름 끝자락에서 초가을 하늘에 푸르름이 가을 내음을 들과 산의 나무잎들의 짙은 향이 가을을 얘기해주는 오후. 비타민 방송 듣고 있으면 행복해지고 웃음꽃 활짝 피게 하고 스트레스는 어느새 도망가버리는 보약하던 방송, 최고의 방송 조은영의 가요세상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김동찬, 김동관 님마중.

김동관의 님마중이었습니다. 송영아 씨 반갑습니다. 가을이 다가온 듯 아침 저녁 선선합니다. 친한 언니가 건강이 독해서 눈물이 나요. 마음도 우울합니다. 두 분의 가요장 들으신 분들 건강하세요. 건강 챙기셔야 됩니다. 이준호 씨 나이버 좋은 애가 세상 즐거운 방송입니다. 경미씨 오늘도 행복 충전 좋은 애가 세상 듣고 있다고요. 감사합니다. 이근정씨도 오히려 왠지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좋은 애가 세상 들으면 힘이 난다고요. 어서 들어오십시오. 유성아 꽃잎 청춘

유성아의 노래 꽃잎 청추 들으셨습니다. 자, 지금 틀면 안 되는데, 네, 피터팬의 우커 삽시다. 네, 계속 전해드립니다.

예, 웃고 삽시다. 피터펀의 노래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임현정의 신곡 그 노래가 한 번, 딱 한 번의 실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바다가 품은 무한한 가능성은 청년의 무대가 되고 해양산업의 성장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세계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에서 시작됩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2: 눈이 제 눈을 보지 못하고 거울이 제 자체를 비추지 못하듯이 중생은 아상에 가려 제 허물을 보지 못하고 남의 시비만 보나 공부인은 자타를 초월하여 자기를 살피므로 자타의 시비를 바르게 아나니라. 원불교 청산종사법어 법훈편 21장 법문입니다.

0: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 레노.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아, 월요일에 뭔가 힘차게 한번 시작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을 하셨을 텐데 점심 드시고 나서 어떻습니까? 조금 나른해지셨나요? 힘이 빠진다는 분도 계시고 햇살 좋은 날 바짝 말린 이불이나 옷가지에서 나는 고소하고 따스한 볕냄새 기억하시나요? 볕에 잘 말라서 뽀송뽀송해진 이불을 덮고 누우면은 마음도 편안해지고 잠도 솔솔 오곤 합니다. 어릴 땐 그저 날씨가 좋아서 나는 냄새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지나가 보니까 그건 온종일 볕을 쬐어주려고 무거운 이불을 옥상으로 또 마당으로 부지런히 날라 말려주던 어머니의 다정한 수고가 배어낸 냄새였습니다. 팍팍한 하루에 지쳐 마음의 그늘이 지는 날, 그 따스했던 볕냄새가 문득 그리워지곤 합니다. 2부도 잘 말린 이불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줄 음악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홍지호 그대 성민지 사랑 도둑.

가사로 만든 얘기 김광석의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가려우면 괜히 마음이 느려진다. 높아진 하늘을 한참 바라보게 되고 바람이 흔들리는 나뭇잎 하나에도 오래전 기억이 따라온다. 여름에는 생각나지 않던 사람이 문득 떠오르고 바쁘다는 이유로 덮어두었던 마음도 슬며시 고개를 든다. 그럴 때는 편지를 쓰고 싶어진다. 받는 사람이 없어도 좋다. 오래전 사랑했던 사람에게 쓸 수도 있고 먼저 세상을 떠난 부모님에게 쓸 수도 있다. 어린 시절의 친구에게, 이제는 만날 수 없는 누군가에게, 혹은 젊었던 날에 나 자신에게 편지를 써도 좋다. 그동안 잘 지냈니? 그 한마디를 적는 순간 마음속에 참 많은 이야기가 따라 나온다. 그때는 왜 그렇게 서둘러 살았는지, 왜 고맙다는 말을 아꼈는지, 왜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못했는지, 세월이 흐른 뒤에야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아진다. 편지에는 참 묘한 힘이 있다. 말로는 쉽게 하지 못했던 이야기도 글을 쓰면은 조금씩 솔직해진다. 가을에 쓰는 편지는 누군가에게 보내는 안부이면서 어쩌면은 지나온 나에게 보내는 위로인지도 모른다. 전하지 못한 말은 마음에 남지만 꺼내어 적는 순간 추억이 된다. 오늘 흐린 가을 하늘 아래 당신은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싶으신가요?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네. 뭐 흐린 가을 하늘이 아니어도 말이죠. 편지를 써보죠. 뭐. 파란 하늘에 구름이, 뭉게구름이 떠 있습니다. 가을을 최대한 표현하고 싶었나 봅니다. 예. 가을의 느낌을 받고 있죠. 근데 햇살은 따가워요. 늘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덕산 이종덕님 어서 오십시오. 해성사랑님 엠마님께서 기분 좋은 9월의 날씨가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은 추억데이가 있는 날 기대할게요 라고 하셨고요. 세미님 햇살은 따갑지만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가을의 향기를 느낄 수 있네요. 조은혜 가요 세상 출첵합니다. 조명섭의 노래 부탁해요. 동대문의 이지영씨 시아브리너님 조은혜 가요 세상 오랜만에 출첵합니다. 잘 다녀오셨나요? 일주일이 너무 길게 느껴지네요. 예, 가을이 성큼 다가와서 조금씩 가을의 느낌이 든다고 한절기 건강 조심하세요. 진해성의 바람곡에 주셨습니다. 늘 라디오와 함께하는 분들 오늘 많이 들으셨고요. 명목동의 김영남씨 어서 오세요. 조상님 벌치하고 와서 마음은 편안한데 몸은 힘들어요. 네, 아직 젊은데 좋은 오후 되세요. 그러니까 젊은데 힘들어요. 예전보다는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그럴 거예요. 네. 자, 10년만 젊었어도 우리 선입니다.

10년만 젊었어도, 아니 5년만 젊었어도 10년이 크더군요. 예전에는 10년 뭐 그렇게 짧은 줄 알았어요. 10년 다 벗대고 막 이래서 말이죠. 사회 친구는 10년 벗이다 뭐 그랬잖아요. 근데 10년이면 엄청 차이가 많아요. 네. 자, 김정호의 내 사랑 트로트 전해드리면서 좋은 영화 상 3부. 오늘은요, 퀴즈 있어요. 추억의 얘기 나누겠습니다.

WBS 부산 원음방송입니다. WBS 원음방송 캠페인 마음을 나눕시다. 물질을 나누면 반이 되지만 마음을 나누면 배가 됩니다. 마음에 품은 작은 불씨 하나가 둘이 되고 셋이 되면 세상은 따뜻하게 빛납니다. 이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주는 것,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죠. 마음을 나누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굳은 얼굴을 활짝 펴고 상대방에게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우리네 사는 세상을 아름답고 넉넉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마음을 나누는 일, 지금 실천해보세요.

0: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 인생의 가치가 그 마음이 바르고 바르지 못한 데에 달려 있으며 가정과 사회, 국가 또한 그 지도자들의 마음 여하로 흥망과 성쇠가 좌우되나니 교단의 지도자들은 반드시 정심에 입각하여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자신들도 신망을 잃지 않을 것이요 대중이 미로에 방황함이 없이 참다운 수행과 공덕을 쌓아서 이 회상이 무궁하게 발전하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독편 56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2: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3: 02-731-7333.
4: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3: 라디오로 흘러나온
2: 김앤투 많이 들어봤는데
3: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5: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6: 자, 정말 그립죠? 네, 예전이 말이죠. 김세환의 노래였습니다. 정말 그립다였습니다. 오늘 역시 그리운 얘기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네, 올해 이 시간은 추억을 소환해보는 힐링의 시간인데요. 가요로 떠나는 추억의 여행입니다. 오늘은 온 가족을 한자리에 모이게 했던 물건 하나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지금은 뭐 집집마다 방마다 TV가 있고 휴대전화로도 뭐 언제 어디서나 영상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뭐 각기 보고 싶은 것들만 찾아서 보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정말 이렇게 보고 싶은 것들을 보기 위해서 남의 집에 가서 봐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죠. 자, 노래 들으시면서 그 시절 저녁이면 온 가족이 무엇 앞에 모여 앉았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마징가 젠, 뭐, 그리고, 그, 파란의 골 집사, 뭐, 요런 라디오만 듣다가 말이죠. 또, TV로 타잔을 보면서, 요랬던 적이 납니다. 그 전에 이제 뭐, 레슬링 경기가 나오면, 네, 그, 김일 레슬링 선수의 그 박치기를 사적없이 친구들에게 해댔던 뭐 그런 기억도 있고. 그렇죠? 네. 예전 텔레비전을 생각하면은 지금과 참 다른 풍경이 많았습니다. 오늘의 추억 퀴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화면이 잘 나오지 않으면은 옥상이나 지붕의 안테나 방향을 이리저리 돌렸고요. 또 채널을 바꾸려면은 직접 텔레비전 앞으로 가서 손으로 다이얼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예, 화면에 줄이 가거나 흔들리면 괜히 텔레비전 옆을 손바닥으로 톡톡 두드려 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전기가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배터리를 교환해 대야만 했던 그 시절. 올람 갔다 온, 예, 그 형님, 뭐 삼촌들에 의해서 사가지고 온 12인치 TV를 보물처럼 여겼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문제 드립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다음 가운데 옛날 텔레비전의 추억과 가장 관계가 적은 것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1번 안테나. 네. 우리가 지붕 위에도 올라가서 안테나를 돌려야만 했습니다. 아, 이걸 설명해 주면 안 되는데. 네. 이 안테나. 2번 채널 다이얼. 3번 흑백 하면 여기까지만 하면 안 되겠죠. 네. 4번 와이파이. 네. 정답이 어렵습니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주시고요. 정답만 보내시면은 조금 섭섭하죠. 여러분 집에 처음 텔레비전이 들어왔던 날 기억하고 계십니까? 흑백 텔레비전이었습니까? 아니면은 처음 만난 텔레비전이 컬러 텔레비전이었습니까? 요거에 따라서 나이가 이제 나오죠. 네. 텔레비전이 없어서 이웃집에 가서 함께 보셨던 분도 꽤 계실 겁니다. 그리고 꼭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야 안테나 좀 돌려봐. 누군가는 밖으로 나가서 안테나를 이리저리 움직이기도 했죠. 여러분의 텔레비전에 얽힌 추억과 신청곡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신청곡 예. 전해드리도록 해야 되니까 말이죠. 일단 신청곡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최진희의 가버린 당신. 네, 일단 준비를 하고요. 네, 또 한 곡 주신 분. 네. 검정 고무신 한동안의 노래. 네. 이 두 곡을 전해 드리고 두 곡을 전해 드리면 일단 뭐 얘기는 할 수 있겠네요. 네, 정답자 발표까지만 할 수 있겠는데요. 네.

0: 흑백 시절 텔레비전에 셀반지를 붙였던 기억이 새록새록. 그때 그리운 건 그 시절로 갈 수 없다는 거겠죠. 그렇죠. 신복순 씨가 TV 하니까 어릴 적 생각이 납니다. 우리 땐 흑백 TV, 제가 처음 텔레비전 봤을 때는 참 신기했어요. 조그마한 상자에 사람이 들어가서 있던 게 동네에서 부잣집에만 있어 좋아한 연속기라도 얻어보려고 이 눈치 저 눈치 봤던 게 생각이 납니다 하셨고요. 그리고 또 많은 추억의 얘기들을 보내주셨는데요. 소중한 추억은 많이 있지만 저는 이장님 힘드시지 않게 정답만 맞추겠습니다. 아, 괜찮아요. 상품 안 드리면 되니까. 네, 그냥 정답하고 추억을 보내주세요. 네. 그리고 전재 김지옥 씨가 건지산 편백수 항토리 맨바퀴를 걷게 하면서 네, 듣고 있는 중입니다. 27년 동안 고맙게 듣는 애청자입니다 하셨고요. 네, 시간이 없어서 4부로 넘어가서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2: 세계를 놀라게 할 북극 항로, 그 중심에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불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위원장 성현우였습니다. 불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성현우입니다. 북극 항로의 핵심지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북극 항로를 품고 세계로,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로 뭉칩시다.
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용맹 있는 사람이 강적 만나기 쉽고 재주 있는 사람이 일 그르치기 쉽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8장 법문입니다.

0: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자, 묘목대 김영남 씨가요. 대한전 양문형 비타 TV 처음이었어요. KBS 1만 나왔어요. 부모님 말 안 들으면은 양문형 TV 문짝을 열쇠로 걸어서 못 푼 적도 있었어요. 아니, 그 브라운관이 뭐가 그렇게 귀하다고 문을 걸었는지 모르겠어요. 텔레비전 못 보게 하려고 하는 기능이 더 많았을 거예요. 네. 흑백 시절 텔레비전에 셀로판지를 붙여봤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그러니까 흑백 텔레비전이 잘하면 칼라로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근데 칼라로 나올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또 브라운관 뭘 붙여서 네,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새록새록 기억이 나서 그때가 그리운 건 그 시절로 갈 수 없다는 거겠죠 라고 하셨고요. 텔레비전 칼라 텔레비전이 80년도에 나왔지만 흑백 시절 기밀 내설행하는 날이면은 이웃집 사람들도 저희 집에 모였던 기억이 나요. 네, 미닷이었습니다. 예, 68세 아줌마예요. 드라마 꽃피는 팔도광산 일일 드라마 갈 때 엄청 즐겨봤어요. 네. 그리고요. 그 옛날 어린 시절 흑빛 TV 한 대 있으면 큰 부자 같고 부러웠던 그 시절 저희는 남의 집 셋방살이에 여섯 식구가 한 방에 살던 시절입니다. 예전엔 다 한 방에 살았었어요. 어린 마음에 TV 보고 싶어서 동네 만화방에 10원씩 내고 긴 나무 의자에 나란히 줄지어서 앉아 보고 했던 그때 아버지께서 TV 보러 다니는 저를 꾸지람하시면서 돌아서서 한숨 지우시며 속상해하시던 그때의 아버지 마음을 젊은 날 제 아이를 키우며 느꼈습니다. 그렇죠. 뭔가 우리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데 남의 집에 가서 그러는 걸 보면 가슴이 아프죠. 에, 우리가 좀 해서 만들어 놓으면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좀 의시할 수도 있고 그럴 텐데 돈 내고 만화방에 가서 보고 말이죠. 정답 사망 와이파이 재미와 즐거움이 함께 있는 멋진 방송 최고입니다 하셨어요. 1130번님. 그렇죠. 지금 부모된 마음에 자식들에게 못해주는 것들이 마음이 아프다는 걸 이제 아시는 나이가 된 거죠. 네. 요즘 아이들은 부족함이 없는데도 또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분명 아이들에게는 있겠죠. 네. 동대미 이지영 씨가 우리 집에 컬러 텔레비전이 들어오던 날 어릴 적 우리 동네에 그 처음 들어왔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집이 동네에서 제일 먼저 컬러 텔레비전이 들어왔거든요. 방 안에는 동네 아이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답니다. 텔레비전에서 알록달록한 화면이 나오면 신기해하는 눈을 떼지 못하고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구경하던 아이들. 어린 마음엔 괜히 우리 집에 컬러 텔레비전이 있다 하며 어깨가 으쓱하고 뿌듯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닌 일이었는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자랑스럽고 행복했어요. 그래요. 그때는 칼라 텔레비전 있을 때만 해도 집에 가서 보진 않았고 흑백 텔레비전 있을 때 남의 집에 가서 봤던 건데 예, 컬러 텔레비전도 그랬었군요. 저는 어릴 적 고민학교 때 텔레비전을 보고 싶으면 동네 만화방에 가서 5원이나 10원 주고 만화도 보고 텔레비전도 보았어요. 대부분 그랬죠. 네. 함정희 씨가요. 산꼭대기에 안테나 묶어두고 TV채를 맞추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오른쪽으로 돌려 왼쪽으로 돌려. 예, 추억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본동의 소정 씨가 그 시절 생각납니다. 흑백 TV 드라마 보는데 지지직 하면서 안 나오고 그 시절 생각나요. 오승근의 장미꽃 안송이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저희 오남매 가위바위보에서 안테나 때문에 지붕이 올라갔지요. 시간은 빛의 속도로 흘러갔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레슬링에 대한 박춘시 씨가요. 이별의 인천항구 들려주세요. 그나마 서울에 삼촌네 올라와서 볼 때는 조금 나은데 경기도 성환 쪽에서는 사다리 놓고 올라가고 또 한 사람은 중간에서 전달하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했던 시절 김기수 권투 김일 레슬링 정규동 레슬링 탤런트 전어진 부친이지요. 그 시절 생각납니다. 그리고 그 와이파이 그 옛날 열어보던 시절 생각납니다. 예, 정말 재치 있었는데 장국재 씨. 그리고 또 가위바위보 하고 했다고 그러는데 그 막내가 지금으로 말하면 리모컨이에요. 제일 막내, 야 돌려 돌려 저거 돌려 야 쟤는 돌려 이렇게 해가지고 막내는 귀찮아가지고 텔레비전 볼 생각을 안 했죠. 자기들이 돌리면 되는데 막내한테 야저 돌려라. 군대 가서 또 그걸 그대로 또 하잖아요. 병장들 누워가지고 그저 신입 들어오면 채널 담당이잖아요. 돌려. 네. 4번, 5번. 네, 눌러가지고 말이죠. 그 맞춰서. 채널 권한은 말년 병장 거였습니다. 신병은 집에 와서 열심히 휴가 때 마음대로 돌려서 보게 되죠. 네. 군에서는 할수 없었던 것들을 집에 와서 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셨네요. 그런데 오늘 이제 먼저 주셨던 분들, 열쇠를 잠궈서 아버지가, 네. 텔레비전 못 보게 했던 김영남 씨, 그리고 신복순 씨, 그리고 또그 부모님의 그 마음을 이제 생각이 난다고 하셨던 1130번님에게 저희가 마련한 상품 이세 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백음성의 연정 나오납니다. 행복을 비는 마음.

오늘도 많은 분들이 주셨는데요. 최양숙의 노래 가을 편지 이사절기 중에 이슬이 온다는 날이라고. 예, 그렇죠. 2장의 그건 너 충남 서산의 유상옥 씨, 검단의 노력 박사님 서빈 씨께서 김지민의 독산동 부르

로서 주셨고요. 최초 TV가 나오던 시절에 안테나가 뭐 없으면 희미하게 화면이 선명히 나오지 않았었지요. 네, 주셨고요. 자, 신청곡 박규문의 이별의 인천항, 진송남의 10월이 서울 밖에 전해드립니다.

하전민의 무남 동녀인 나는 일찍 아버님을 여의고 홀어머니 손에서

있었지만 어머니와 학교 가는 나에게 실념에 찬 길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결석 한 번, 지각 한 번 없었으니까요. 꿈 같은 세월은 흘러 난 모교에 교사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길에 어머니가 안 보이시던가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거룩한 이름 임봉주, 박상진, 손기찬 독립운동가 그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합동위령제가 열립니다. 오는 10월 3일 토요일 오전 10시 울산 박상진 의사 생가에서 진행되며 교산 이성택 종사의 설법이 함께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평화의 시작, 선열들을 향한 감사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행사는 박상진, 송기찬, 임봉주 독립유공자 유족회가 주최하고 원불교 울산지구가 주관하며 WBS 원음방송 월간원광 바바카멜이 함께합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하늘 사람을 보았는가? 하늘 사람이 하늘나라에 멀리 있는 것이 아니요 저 어린이들이 바로 하늘 사람이니 저들은 마음 가운데 1호의 사심이 없으므로 어머니를 통하여 철록이 나오나니라. 그러나 차차 사심이 생기면 철록도 따라서 그치게 되나니 수도인들도 사심만 없고 보면 한량 없는 철록이 따르지만은 사심이 일어나면 철록길이 따라서 막히게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35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 꼭 고요한 산사를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숨 가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잠시 눈을 감고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는 이 순간이 바로 고요한 선이 되니까요. 평일 오후 4시부터 6시, 나 자신에게도 온전한 휴식을 선물하는 시간. 당신의 지친 하루가 조용히 기대어 쉴 수 있는 곳. 여기는 마음의 쉼터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서로 사귀는데 그 좋은 인연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은 대개 유념할 자리에 유념하지 못하고 무념할 자리에 무념하지 못하는 연고이니 그대들은 유념할 자리에는 반드시 유념하고 무념할 자리에는 반드시 무념하여 서로 사귀는 사이에 그 좋은 인연이 오래가게 할지언정 그 인연이 낮은 인연으로 변하지 않도록 주의할지어다.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6장 말씀입니다.

0: 세상을 위한 복음의 통로
1: 세상. 여러분께서는 평일 오후 4시부터 6시 부산 어는 방송 마음의 쉼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듣고 계신 일부에서는 우리 귀에 익숙한 대중가요와 원불교 말씀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음악의 제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원음 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마음의 쉼터 선곡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원음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립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은 FM 104.9, 광주 전남은 FM 107.9, 전북 충남은 FM 97.9, 대구 경북은 FM 98.3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나른해지기 쉬운 늦은 오후, 남은 시간도 마음의 쉼터에서 가장 편안하게 머물다 가시길 바랍니다.

한 제자가 자기의 부하 임원에게 지나치게 엄책하는 것을 보시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정의에 끌린 바가 없이 훈계하였다면 그 말이 법이 될 것이나 만일 끌린 바가 있었다면 법이 되지 못하리라. 천지의 이치도 더위나 추위가 극하면 변동이 생기는 것처럼 사람의 처사하는 것도 너무 극하면 뒷날의 쇠함을 불러들이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9장 말씀입니다.

세상엔 우리들만큼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을 그 친구들에게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내가 똑똑하게 선택하고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준 고마운 중소기업. 무한한 잠재력. 우리 부산을 움직이는 작지만 큰 힘. 중요한 기업, 소중한 기업. 저는 중소기업으로 출근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불보살들은 일상의 모든 움직임과 말하는 데 있어 무에 차지하는 도가 있으므로 능히 정할 때 정하고 동할 때 동하며 능히 클 때 크고 작을 때 작으며 능히 밝을 때 밝고 어두울 때 어두우며 능히 살 때 살고 죽을 때 죽어서 오직 모든 사물과 모든 처소에 조금도 법도에 어그러지는 바가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불지품 4장 말씀입니다.
3: 이 말씀은 원음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마음의 쉼터.
1: 평일 오후 4시부터 6시 내 마음의 온전한 휴식처 원음 방송 마음의 쉼터 2부를 시작했습니다. 2부에서는 우리 정서와 친숙한 성인가요와 더불어 원불교 법문 말씀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줄 반가운 음악들과 함께 여러분의 오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줄 마음의 쉼터 2부 시작합니다.

인이란 어질다는 말이니 부처님의 자비요 예수의 파계며 의란 옳은 것이니 모든 일을 천도에 거슬리지 않고 인도에 어긋남이 없이 행하는 것이니라. 인이에도 크고 작은 것이 있나니 인이를 행하되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을 행하며 인과 의를 겸전하여 능히 만물을 포용하는 덕화의 바탕 위에 백천 마군을 무찌르고도 엄연 자약하는 의기를 베풀어야 하나니.

여러분께서는 평일 오후 4시부터 6시 부산 원음 방송 마음의 쉼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듣고 계신 2부에서는 우리 정서와 친숙한 성인 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음악의 제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원음 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마음의 쉼터 선곡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원음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립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은 FM 104.9, 광주 전남은 FM 107.9, 전북 충남은 FM 97.9, 대구 경북은 FM 98.3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나른해지기 쉬운 늦은 오후, 남은 시간도 마음의 쉼터에서 가장 편안하게 머물다 가시길 바랍니다.

비춰서 어느 시간을 막론하고 천만 경계를 오직 이 감사 하나로 돌리는 것이 다 효의 활용이니라.

오늘도 애청자 여러분이 나누어 주신 온기 덕분에 참으로 고맙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평일 오후 4시부터 6시, 내 마음의 온전한 휴식처. 지금까지 마음의 쉼터였습니다. 편안한 저녁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음 방송 캠페인 바다를 사랑합시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를 떼어놓고는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닷가에 무심코 버린 생활 쓰레기나 선박에서 방치한 폐오구들로 아름다운 바다가 날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양에 버려진 쓰레기가 인접 국가의 해안가에서 포착돼 국가적 문제가 되기도 했고, 심각한 오염이 수산자원 서식 환경을 악화시켜 경제적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바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바다를 살립니다. 많은 가능성을 제공해주는 바다. 바다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원음 방송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도에 발언한 사람은 짧은 시일에 속히 이루기를 바라지 말라. 잦은 걸음으로는 먼 길을 걷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는 큰 도를 이루기 어렵나니 저 큰 나무도 작은 싹이 썩지 않고 여러 해 큰 결과요. 불보살도 처음 발언을 퇴전하지 않고 오래오래 공을 쌓은 결과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0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교도님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길 기원하고 원음방송 발전을 염원하는 근산 이인상 원로교무와 정봉은 정토영가의 법문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누구나 비싸고 좋은 차를 타고 싶어 하죠. 고급스러운 차는 선망의 대상이 되고 그런 차를 타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요, 좋은 차를 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차를 안전하게 몰 수 있는 운전 실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웃 종교와 손을 잡고 종교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 오경석입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차를 탄다고 해도 내 운전 실력이 미숙해서 사고 낼 위험성이 크다면 차를 운전해서는 안 되겠죠. 충분히 운전 실력을 갖춘 후에 운전을 해야 나와 남의 안전을 지키고 차를 운전하는 의미도 있는 거겠죠. 사실 차뿐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모든 물건이 바르게 사용할 줄 안 뒤에 사용해야 안전하고 바른 이용이 되지, 사용법도 모른 채 사용한다면 재앙을 불러올 겁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을 부리기 전에 이를 잘 활용할 줄 아는 마음부터 챙겨야겠습니다.

네, 원불교 창작성가 조은송이 부른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싶어도 운전 실력이 미숙하다면 차를 운전해서는 안 되겠죠? 미숙한 실력으로 운전을 했다가는 사고를 내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를 바르게 사용하는 마음이 없다면 돈을 쓸 자격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돈을 함부로 쓰다가는 재앙을 불러오기 때문이죠. 원불교 공부라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모든 재주와 모든 물질과 모든 환경을 바르게 이용하도록 가르치고 배우는 종교가 원불교죠. 자, 새롭게 시작한 한 주입니다. 모든 재주와 모든 물질과 모든 환경을 바르게 이용하는, 그래서 복을 많이 짓고 살아가는 우리 둥둥 가족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종교 넘어 아하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전북 익산에서 들려온 종교 화합 소식입니다. 지난 토요일 익산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익산시 4대 종교 한마음 합창제가 열렸습니다. 익산의 원불교,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 4대 종교가 음악으로 하나 되어 지역사회에 화합과 상생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였는데요. 2022년에 시작돼서 올해로 5회째를 맞았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원불교 중앙교구 원음합창단 단장이신 정원중 교도님과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성현들의 눈으로 본 세상. 오늘의 명언 일기.
2: 음악 치료라는 게 있다. 병원에서 환자들을 위해 음악을 틀어주는 건데, 이는 이미 오래전부터 행해져 온 것으로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음악이 몸과 마음을 치료할 수 있다고 믿었으며,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수세기 동안 치료하는 과정에 음악을 포함시키기도 했다. 오늘날의 음악 치료가 행해지기 시작한 것은 세계대전 이후 전쟁의 충격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군인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고 한다. 생각해보면 이 음악의 힘이란 참 위대한 것 같다. 몸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돼 있는데 이 마음을 움직이는데 음악만큼 좋은 것이 없으니 말이다.

네, 음악의 힘은 참으로 대단하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마음을 표현하고 또 진리를 노래하는 데에도 이 음악만큼 좋은 게 없는데요. 자, 오늘은 음악에 대한 여러 종교의 좋은 말씀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경전 정산종사법어 유촉편에는 음악이 가진 힘에 대한 정산종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병상에서 학인들의 성가를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내 어려서 천어처럼 생각되기를 풍류로서 세상을 건지리라 하였더니 옛 성인도 풍기를 바르고 시속을 바꾸는 데에는 풍류 같음이 없다 하셨나니라. 성가를 일종의 노래로만 알지 말고 그 속에 진리가 들어있나니 그 가사를 새기며 경건히 부르라. 천주교 교황이었던 요한 바오로 2세는 음악은 마음을 표현하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희망과 우리들의 꿈에 대해서 음악 이상으로 효과적으로 말해주는 것은 또 없습니다. 프랑스 소설가 발자크는 음악이 가진 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악의 언어는 무한하다. 여기에는 모든 것이 들어있고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하는 침묵 후가 음악이다. 모든 예술 중에서 음악만이 순수히 종교적일 수 있다. 음악이 있는 곳에 악이 있을 수 없고 음악이 천사의 언어라고 한 것은 올바른 표현이다. 유교 경전 공자가오에는 음악이 마음을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군자가 음악을 좋아하는 까닭은 교만한 마음을 없애기 위함이고 소인이 음악을 좋아하는 까닭은 두려운 마음을 없애기 위함이다. 다음은 원불교 경전입니다. 대종경 변이품에는 연불이나 주송만큼 좋은 노래가 없다는 대종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도덕을 신봉하면서 연불이나 주송을 계속하면 자연 일심이 청정하여 각자의 내심에 원심과 독심이 녹아질 것이며 그에 따라 천지 허공 법계가 다 청정하고 평화하여질 것이니 그보다 좋은 노래가 어디 있으리요. 네, 음악의 힘은 참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100마디 말보다 좋은 음악 하나가 더 큰 위로를 주기도 하고요. 좋은 음악 하나가 모두를 하나로 만들고 평화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자, 오늘도 마음공부 음악 한 곡 들으시면서 내 마음을 평화롭게, 여유롭게, 넉넉하게 잘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마음공부 음악으로 밥 제임스의 In the Garden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둥둥 퀴즈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엔 원불교와 관련된 퀴즈를 드리고 있죠. 잘 듣고 맞춰보세요. 이것은 사람을 대할 때 자신을 굽히고 겸손한 마음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잘난 체 하지 않고 늘 부족하다고 겸손해하면서 다른 사람은 존경하고 높여주는 마음 자세를 갖는 것인데요. 원불교의 이 가르침,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겸손, 2번 굴기 하심, 자신을 굽히고 네, 겸손한 태도로 늘 부족하다고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은 오히려 높여주고 존경해주는 마음을 갖고 대하는 것입니다. 누굴 만나든 네, 이런 자세를 갖는다면 오히려 반대로 또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어딜 가나 환영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 이웃 종교를 만날 때 더 자신을 이렇게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존중해주는 마음으로 만나야 되겠죠. 자, 1번 겸손, 2번 굴기 하심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는 50원, 긴 글이나 사진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8970으로 보내주세요. 정답과 함께 우리 둥둥을 들으시면서 느끼시는 바, 하고 싶은 이야기, 또 여러분의 종교는 무엇인지, 또 이웃 종교에 대해선 어떤 생각하고 계신지, 뭐 하고 싶은 이야기 편하게 보내주세요. 자, 원불교 합창단입니다. 온소리 합창단의 내가 만일 한 곡 들으시고요. 이어서 정원중 우리 원음합창단 단장님을 만나보겠습니다.

0: 종교 넘어 아하. 매주 월요일 코너입니다. 종교 넘어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전북 익산에서 들려온 종교 화합 소식입니다. 지난 토요일 익산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익산시 4대 종교 한마음 합창제가 열렸습니다. 익산의 원불교,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 4대 종교가 음악으로 하나 되어 지역사회에 화합과 상생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였는데요. 2022년에 시작돼 올해로 5회째를 맞았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원불교 중앙교구 원음합창단 단장이신 정원중 교도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세요.
1: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0: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소개와 인사부터 한 말씀 해주실까요?
1: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원님의 은혜가 늘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중앙 오는 합창 단장을 맡고 있는 정은중입니다.
0: 예, 반갑습니다. 자, 지난 토요일 익산 4대 종교 한마음 합창제가 진행됐는데요. 우선 함께한 소감부터 들어볼 수 있을까요?
1: 예, 우리 익산은 원불교 총부성지, 불교 미륵사지, 천주교 나바이 성당, 기독교 두동교회가 함께 공존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익산시에서 2022년부터 종교 간의 화합을 위한 익산 4대 종교 한마음 합창제를 개최하여 이번 5번째를 맞이한 공연이었습니다. 서로의 문화와 전통이 서로 다르게 느껴지지만 종교 간의 화합과 희망을 한마음 합창이라는 음악을 통해서 서로 더 끈끈함으로 연결되어 결국 하나라는 기쁨의 감동 무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0: 네. 자, 이 한마음 합창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앞서서 우리 단장님 소개도 좀 간단히 들어보고 싶은데요. 우리 교도님은 언제부터 단장을 맡아서 활동을 하고 계세요?
1: 우리 중앙교구 원음합창단은 1979년 신심 깊은 교도들이 모여 어머니 합창단을 시초로 출발하여 1986년 현재 명칭으로 재탄생하여 이어오고 있는데요. 저는 온기 96년 2011년부터 합창 단원으로 할당하다가 온기 109년 2024년부터 단장의 업무를 맡아 3년째 하고 있습니다.
0: 예. 이번 익산 4대 종교 합창제가 이제 올해로 5회째로 진행이 됐는데 이번 합창제를 하기까지 이웃 종교 합창단과 종종 만나서 연습도 같이 하셨겠어요?
1: 합창제를 준비하면서 각자의 일정과 내부 사정으로 함께 만나서 연습은 하진 않았지만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하다가 공연하는 날 리허설 때나 대기실에서 서로 눈이 마주치면 웃으며 인사도 하고 화이팅으로 서로 격려 응원을 해주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0: 네, 이날 합창제의 마지막 무대는 4대 종교 합창단 전원이 함께 무대에 올라서 대합창을 펼쳤다고 들었는데요. 이때의 느낌은 좀 어떠셨습니까?
1: 아, 네. 공연 마지막 연합합창은 온불교의 중앙교구 원음합창단, 불교 가르빈가 합창단, 천주교 가톨릭 익산지구 연합성가대, 기독교 드림합창단이 해마다 순서로 주관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천주교가 선정한 최정은 작사 한태수 작곡의 아름다운 나라의 곡으로 전 합창 단원이 무대에 올라 꽉 찬 무대에 서로 가까이 붙어 노래를 한 목소리로 화음을 맞출 때의 웅장하고 아름다운 어머니는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퍼져가는 감동스러움을 합창 단원과 객석 모두에서도 느꼈을 겁니다.
0: 네. 야, 이렇게 4대 종교 합창 단원 전체가 몇 명이나 돼요?
1: 대략 한 150여 명 정도 된다고.
0: 예, 이 150명이 함께 부르는 이 아름다운 나라, 이 노래도 또 명곡인데 네, 잠시 후에 좀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자, 우리 원불교는 특히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하나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예, 그런 네. 마음으로 함께 노래를 부르면 정말 감동이 됐을 것 같은데요. 우리 교도님들도 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하셨겠죠?
1: 네, 원불교는 모든 종교를 아우르는 정신개벽의 교류와 정산종사님의 풍류로서 세상을 건지리라는 말씀을 받들어 다른 종교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기본으로 노래하기 때문에 이웃 종교인들과 합하며 종교가 이루고자 하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마음의 노래가 전달되어 함께한 교도님들도 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0: 네. 이웃 종교인들과 이런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도 궁금한데요. 종교 간의 양보와 배려도 중요했을 것 같아요. 좀 기억에 남는 일들이 있을까요?
1: 공연 회의를 하면서 리허설 순서를 바꾸다든지 주최 측의 시간 할애 등 서로 간 양보와 배려도 있었고요. 묘한 경제심과 긴장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연합곡인 아름다운 나라는 워낙 버전이 많아 너무 헷갈리기도 했었는데요. 얼마 전 이 곡을 다른 버전으로 합창한 적도 있었는데 이번 종교 합창에 원하는 버전으로 바꾸어 부르느니라 애쓴 기억이 났습니다.
0: 네. 그리고 이제 이웃 종교인들과 교류하면서 각 종교의 분위기나 배울 만한 점도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단장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각 종교마다 이런 특징들이 좀 보이던가요?
1: 네. 전주교는 둥근 성당에 오르간이 울리고 공간 전체가 긴 찬양에 흘려나오는 음악이 장점이고 기독교는 음악의 에너지와 감정으로 함께 찬양하는 분위기 음악으로 이 둘 종교 음악은 상대적으로 전통적으로 역사가 깊고 다양한 선택지가 많아 부럽기도 했고요. 불교와 물교는 아직 음악적 역사가 짧아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다양한 장르 음악도 개발해야 한다고 느껴집니다. 네. 하지만 우리 온불교의 깊은 울림을 주는 음악들이 매년 문사부에서 창작성가로 공부하여 훌륭한 곡들이 나와주고 있어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0: 네. 우리 원불교에서도 창작성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원음합창단에서도 새로운 그런 창작성가들 늘 연습하고 이렇게 함께 하나요?
1: 네, 그렇습니다.
0: 그 이번 합창제에서는 좀 어떤 노래들을 우리 원음합창단에서 불렀어요?
1: 우리 원불교 중앙합창단에서는 차를 마시네, 그다음에 마음 공부, 나 하나 꽃피어 이 세 곡을 불렀습니다.
0: 이게 뭐 각 종교의 성가들이 또 진리를 노래하는 또 곡들이다 보니까 이웃 종교의 성가들도 또 들으면 좀 통하는 점도 느끼고 좀 그렇죠?
1: 예, 특히 이제 불교 물기는 좀 그 친근감이 있어서 더 많이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그 근래에 또 우리 사회를 보면 또 분열과 갈등이 많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종교인들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큰 위로와 화합의 메시지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런 합창제 전국으로 확산되면 좋겠죠?
1: 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세계적으로는 다른 나라와 조화와 상생보다는 전쟁과 폐쇄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고 국내에도 지역 간, 세대 간, 계층 간 부지적인 모습으로 인해 종교도 설 자리가 줄어드는 마당에 4대 종교가 이렇게 한 무대에 서서 상생과 화합 그리고 존중과 배려의 모습은 우리가 향후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원불교에서도 각 교구별로 합창단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앙원음합창단은 이태리 천주교 성당 공연 계획도 있었고 코로나로 인해 취소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작년 종교 공연에는 우리의 합창을 들은 전주의 모 천주교에서 우리들에게 합창 공연에 초청도 있었으며 금년에는 전주교 수원교구에서 주최하는 종교합창제를 우리 중앙교구 원음합창단과 경인교구 원음합창단이 함께 연합하여 원불교를 대표하는 위상을 높였으며 큰 박수를 받았던 것처럼 앞으로도 전국적으로 더 많이 확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그 특히 익산시에서도 이렇게 협조를 하고 함께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각 지역마다 지자체도 나서서 종교 화합을 이렇게 도모하는 이런 합창제를 같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자, 마지막으로 원불교 중앙교구 원음합창단의 단장으로서 이 합창단 활동을 하면 이런 점이 좋다고 하는 우리 단원 모집 홍보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1: 예. 수많은 장점이 있는데요. 합창단을 하게 되면 운동선수가 꾸준히 운동하여 몸을 가꾸듯이 무엇보다도 목소리를 항상 젊고 생기 있게 유지할 수 있으며 성가 노래를 하다 보면 가사 하나하나 외우는 과정 자체가 깊은 법문 공부가 자연이 되어 머리로만 이해하던 교법이 가슴 깊이 스며드는 마음 공부가 됩니다. 또한 일상생활에 찌들어 있는 답답함과 스트레스를 합창을 하면서 치유되고 치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무대에 섰을 때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짜릿한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며 세상과 합하는 생활의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이것 외에 수많은 장점이 합창에 있으므로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하는데 할 수 있을까라고 주저하시는 분들, 새로운 일상의 활력을 찾으시는 분들, 마음 공부를 자연스럽게 하고자 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 오늘 합창단을 찾아주시면 언제든 따뜻하게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0: 네, 그 도반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것 자체가 이제 잘 조화를 이루게 되고 또 자연스럽게 마음 공부도 되고 또 일상의 활력도 새기고 그럴 것 같습니다.
1: 네네.
0: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원불교 중앙교구 원음합창단 단장이신 정원중 교도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양지은입니다. 아름다운 나라.

0: 라이프오프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사무총장 장진원 목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서로 안부를 전해주고 서로 사랑을 전해주고 괜찮아 말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 새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화이팅!
1: 불교 자살예방센터 팀장 조보람입니다. 지혜와 자비의 힘으로 부처님의 가피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2: 천주교 한마음 한몸 자살예방센터 손혜경 수녀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소중한 선물입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괜찮은 사람인지 꼭 기억하세요. 사랑합니다.
3: 원불교 둥근마음상담연구소 정조련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사은의 은혜 속에 살고 있지요. 일마다 때마다 마음 챙김을 통해서 낙원 세상을 이루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살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하지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저희 둥근마음상담연구소 문을 두드리신다면 기꺼이 저희가 손을 내밀어 드리겠습니다. 함께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4: 원앤방송과 4대 종단이 함께하는 자살 예방 캠페인. 지금 여러분께서는 종교 화합 프로그램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0: 종교?
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 종교와 관련된 용어나 상식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는 종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가 아닌 이웃 종교에 대해선 잘 모르고 있죠. 그래서 서로의 종교를 이해하고 배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한 시간인데요. 매주 월요일엔 원불교와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 답해드리고 있죠. 오늘의 질문은 굴기 하심에 대해 알려주세요 입니다. 네, 오늘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을 갖는 굴기 하심이란 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굴기는 자신을 굽힌다라는 뜻이고 하심은 낮은 마음을 갖는다는 뜻으로 굴기 하심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을 갖는다는 뜻인데요. 원불교에서는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고 자신의 잘못이나 허물을 발견하면서 반성하고 인내하고 참회하는 데에서 비로소 굴기 하심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불교 두 번째 종법사를 지내신 정산 종사님은 진급하는 사람은 굴기 하심하는 사람이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급하는 사람은 인자하고 겸손하고 근실하며 공한 마음으로 굴기 하심하고 경외 지심으로 남을 공경하며 덕화로서 상하를 두루 포용하고 공부와 사업을 쉬지 않는 사람이며 강급하는 사람은 성질이 거칠고 공경심이 없으며 시기하고 질투하며 자기의 욕심만 채우려 하고 학식, 재산, 권세, 기술 등 한 가지 능함이라도 있으면 거기에 상을 내고 자만자족하는 사람이니라. 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굴기 하심하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신이 가진 것을 드러내고 싶고 위에 서고 싶고 네, 생색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를 명심하면서 항상 굴기 하심하는 자세를 잃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자신을 굽히고 겸손함을 갖춘다는 의미의 굴기 하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 뒷번호 6823 쓰시는 분 정답은 2번 굴기 하심입니다. 퇴근하고 자전거 타고 왔는데 아직까진 더운 것 같네요. 사람은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1024 쓰시는 분,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겸손하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하셨어요. 예, 아이고, 종교가 없어도 겸손하고 친절하고 그런 사람이 사실은 진짜 종교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선정희님도 만물을 사용할 때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원불교 법, 원불교 정법을 만나서 살게 돼서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예, 오늘 오프닝에서 그 사람은 다 좋은 차를 타려고만 하지 이 차를 안전하게 운전하는 법에 대해서는 미숙한 부분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뭐 돈도 그렇고 모든 물건 이 모든 것들이 올바로 사용하는 법을 알면 다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남용하고 과하게 쓰면 그것이 해가 되고 재앙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원불교가 무엇을 배우는 종교냐라고 묻는다면 대종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모든 재주를 올바로 사용하는 공부, 모든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는 공부, 모든 환경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공부. 네. 그래서 만물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우리 둥둥 가족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불교 창작성가 한 곡 전해드리죠. 박은환입니다. 솔선수범.

새로운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인데요. 우리가 좋은 일은 많이 하는데 참 이 굴기 하심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 그만큼 겸손하기가 어렵다는 거겠죠. 그래서 늘 강조하는 게 원불교에서는 하심입니다. 낮은 마음. 그리고 자신을 늘 돌아보고 반성하는 마음. 그래서 이번 한 주는 특히 더 굴기 하심하는 마음으로 남을 더 높여주고 존경해주고 장점을 발견하면서 배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좋겠다는 클로징 멘트로 둥근소리 둥근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으로 천주교 음악입니다. 까리따스 수녀회의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은혜와 사랑과 자비 가득하세요. 고맙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2: 1967년 중동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항공편을 돌려 이스라엘 필하모닉과 위문 공연을 열었던 지휘자 주빈 메타. 이 노장 지휘자가 최근 또 한 번 세계를 술렁이게 했습니다. 네타냐후 정부의 가혹한 팔레스타인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올해 예정된 이스라엘 일정을 모두 취소하겠다고 선포한 것인데요. 스스로를 인도의 유대인이라 부를 정도로 깊이 사랑해온 이스라엘이었지만 잘못된 침략과 분열 앞에서는 단호히 보이콧을 선택하며 진정한 인류애의 가치를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올해 90세를 맞는 그는 말합니다. 아랍인과 유대인이 서로 껴안는 그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청춘 캠페인 뮤지션의 청년 정신을 배우다. 한국의 생명 허브 원광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저 하늘에는 검은 구름이 거쳐야 밝은 달이 나타나서 삼라만상을 비춰주는 것처럼 수도인의 마음 하늘에는 욕심의 구름이 거쳐야 지혜의 달이 솟아올라서 만세 중생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며 악도 중생을 천도하는 대법사가 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24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일생 동안 공도에 헌신하신 규타원 장정수 대봉도 영가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며 동지 제자들과 조카 김현준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아름다운 인생. 지난 주말과 휴일은 날씨도 맑고 선선해서 나들이하기 참 좋은 그런 시간이었죠. 여러분들 어디 가까운 곳이라도 좀 다녀오셨습니까? 한낮에는 햇볕이 강해서 기온이 제법 오르긴 했지만 뭐 기온도 예년과 비슷해졌고요. 무엇보다도 습도가 낮아졌어요. 그래서 한결 쾌적한 기분이 드는 요즘입니다. 아, 지난 여름에 길고 긴 무더위를 이겨내고 맞이한 이 가을날처럼 우리의 모든 고생 끝에는 반드시 즐거운 결실이 있으리라 믿고요. 아, 오늘도 아름다운 인생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곡입니다. 미미성 자매가 불러줍니다. 인생은 즐거워.

0: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2: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저녁입니다. 아름다운 인생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주말하고 휴일 잘 보내셨어요? 이 날씨가 참 맑고 선선해요. 정말 전형적인 가을 같았습니다. 하늘도 맑고 푸르고요. 구름이 또 얼마나 높게 뭉게구름이 떠 있는지 그냥 보는 시선을 두는 곳마다 전부 다 한 폭의 그림 같은 그런 멋진 풍경이었습니다. 바람 쐬러 나가기 참 좋은 그런 날들이었죠. 어떠셨어요, 여러분들은? 한낮에는 좀 햇볕이 아직까지는 강해서 기온이 좀 높긴 해요. 하지만 습도도 낮아지고 또 쾌적한 그런 공기 때문에 기분이 참 좋습니다. 이제 날씨도 뭐 열대야 다 사라졌으니까 예년에 그런 날씨 수준으로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서 더 기분 좋고요. 참 길고도 무더웠던 그런 여름이 아니었나. 글쎄요. 매해 계절이 지나면 아, 올 계절은 이랬었어 이랬었어 이렇게 지난 계절들을 회고하는데 올 여름은 정말 덥고 무더웠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그런 말처럼 한여름에 폭염을 잘 이겨내고 정말 정말 비로소 맞이한 가을이니까 이게 우리들에겐 참 선물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져요. 우리가 매일 같이 맞이하는 인생의 모든 순간들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또 덧붙여지고요. 지금 당장은 또 힘들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 시간들을 잘 버티고 이겨내면 반드시 풍성한 결실이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이제 들녘에는 벼들이 누렇게 익어서 고개를 숙일 거고요. 온갖 나무에는 과실들이 열릴 것이고 이 풍성한 가을, 우리 모두 행복한 가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가을은 어느 때보다도 어느 계절보다도 이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기 참 좋은 계절이잖아요. 아름다운 인생 또 여러분과 같이 하니까 오늘 그리고 내일 모레 한 주간 동안도 낭만과 추억 속에 풍덩 빠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가을을 가득 담아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은주의 추야장장을 골라봤는데요. 글쎄요, 이게 뜻이 뭐 가을밤은 길고 길다 뭐 그런 뜻일까요? 한번 노래를 들어보면 알 수 있겠죠. 봉은주가 노래합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오늘 하루 우리 주변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둘러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먼저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이 지난해보다 소폭 올랐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올 추석 4인 기준 차례상 비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에서는 30만 2,500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대형마트에서는 39만 7,700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보다 각각 3,500원 그리고 6,350원 오른 수준인데요. 닭고기와 계란 가격 상승이 전체 차례상 비용을 끌어올렸습니다. 닭고기는 지난해보다 12% 올랐고 계란은 16% 넘게 상승했으며 채소류 중에서는 무가 20%, 애호박이 33% 올랐고요. 러시아산 동태포 가격도 유가와 환율 상승 영향으로 1년 전보다 30% 올랐습니다. 이처럼 주요 성수품 가격이 오른 가운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늘부터 추석 연휴 전날인 23일까지 갈비류와 과일 등 농식품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도 이루어집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추석 명절 승차권 예매가 오늘 일반 열차 시작으로 금요일인 오는 11일까지 진행됩니다. 코레일은 오늘 ITX 등 일반 열차 승차권을 판매하고 내일은 서울에서 출발 및 도착하는 KTX, 경전, 강릉, 동해, 중앙 내륙선을 그리고 모레는 용산에서 출발 및 도착하는 호남 전라선 예매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는 10일에는 수서역에서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KTX, 경부, 경전, 동해, 호남, 전라선 11일에는 서울역을 오가는 KTX 경부선 승차권 예약이 진행됩니다. 대상은 추석 연휴 시작 전날인 23일부터 마지막 날인 27일까지 닷새 동안 운행하는 열차고요. 코레일과 SR 통합 이후 처음 치러지는 명절 승차권 예매인 만큼 기존에 SR에만 가입한 회원은 반드시 통합 회원으로 전환해야 표를 살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번 한 주 날씨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가을의 세 번째 절기인 백로죠. 하얀 이슬이라는 뜻처럼 일교차가 큰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전주가 18도, 부산은 20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서울 30도, 광주 31도, 대구는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처럼 내일도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지만 모레 수요일부터는 서울 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내려가면서 선선해지겠고요. 주 후반에는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더욱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이동근이 부른 풀피리 고향 들으셨고요. 이어서 지훈의 사랑과 추억도 들으셨습니다. 월요일 저녁 한 주가 시작되고요. 앞서도 제가 오늘은 무슨 일이 해서 말씀드렸죠. 오늘 하얀 이슬이 내린다는 맑은 이슬이겠죠. 예, 백로. 예. 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다들 여러분 인사 주시면서 백로 이야기를 주고 계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새 백로가 아니죠. 네. 아마 요즘 MZ세대들은 백로 그러면 새인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한자를 워낙 잘 안 쓰는 그런 시대가 됐으니까. 오늘은 이슬이 내리는 백로이자 푸른 하늘의 날입니다. 가을이 되니 모든 것이 그리워지네요. 그리운 생각을 담아 시 한 편을 보냅니다. 정희성 시인의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날과 시로 만나서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우리들의 꿈이 만나 한 폭의 비단이 된다면 나는 기다리리 추운 길목에서. 네, 이렇게 멋지게 네, 시도 한 편 주셨습니다. 가을이 되면 다들 시인이 되나 봐요. 말고노스님 네, 멋진 글. 그리고 푸른 하늘의 날이 무슨 뜻인가 봤더니 대한민국이 제안해서 지정된 첫 유엔 공식 기념일이래요. 오, 이런 날이 있었군요. 9월 7일. 우리 또 말고노스님이 또 좋은 정보를 주셨습니다. 대구 달봉이 할비님도 이슬이 내리기 시작한다는 백로네요. 한절기에 감기들 조심하세요. 맞아요. 한절기 감기 조심하셔야지 됩니다. 자, 말고노스님이 정해주신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조미미의 그리움 띄워드릴게요.

아름다운 인생 1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훈아의 노래를 많이들 청해 주셨어요. 개봉동 이경자님은 나훈아의 홍시를 청해 주셨고요. 또 부산 은하수님께서는 나훈아의 인생길 나그네길을 청해 주셨어요. 전 집에서 나가면 하늘 한번 보고 가는 버릇이 있어요. 파란 하늘 뭉게구름 보면 참 평화롭습니다. 가을은 너무 좋은 계절이에요 해주셨어요. 하지만 오늘 나훈아 노래는 이경수님 남양주에 계시죠. 낙엽이 가는 길로 합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0: 다시 찾아오리. 정든 가지를.
1: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2: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3: 오늘의 바다는 내일의 기회를 열고 청년의 도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모두의 꿈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용맹 있는 사람이 강적 만나기 쉽고 재주 있는 사람이 일 그르치기 쉽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8장 법문입니다.

0: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영희야, 울지 마라. 응? 울어봐도 소용없고 붙잡은들 못하니 어차피 떠나가는 마도로스가 아니냐. 응? 영희야, 잘 있어.

아름다운 인생 2부가 시작됐고요. 대구 최영아님이 청해 주신 윤일로의 항구의 사랑 2부 시작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들과 선물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청정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고창의 마을 어르신들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고창 100년 영농조합에서 뮤카페인 무탄인 연잎향차 선물세트, 프리미엄 인사템 골드 한 박스, 논산시 선정 착한 명품 가게 강경 이화젓갈에서 젓갈 선물 세트, 그리고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세트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명한 가을 날씨입니다. 원음 방송 즐기며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인천 계양구의 박웅희 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멀리 남쪽으로 내려가 볼까요? 김해 검은 그림자님 인사 주셨고요. 그 옆 동네 부산에서 들꽃님이 안녕하세요. 모두 모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즐거운 주말 잘 보내셨나요? 한 주의 시작입니다. 건강하시고 아임방송 오늘도 시동 걸어보입시다. 퍼뜩들 어디서? 진행자님 전주 비빔밥보다 신선한 것은 뭘까요? 저는 이거 알아요. 이번 주 비빔밥. 맞죠? 너무 시원하니 살맛이 난다고 하시면서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들꽃님. 윤용강 기사님도 인사와 함께 한 주를 시작을 또 아름다운 인생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래 띄워드릴게요. 대구에서 김동식님께서 남강의 추억을 청해 주시면서 주말 잘 보내셨나요? 낮에는 덥지만 저녁에는 이제 시원합니다. 오늘도 주파수 맞췄습니다. 자리해 주고 계시네요. 고은봉의 목소리로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지는 노래는 성북동 배영준님의 사연과 신청곡입니다. 살며시 찾아온 가을 하늘에 하얀 뭉게구름이 쉬어가는 참 아름다운 계절 눈앞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은봉의 남강의 추억 김동식님이 청해 주셨고요. 배영준님은 황금심의 대한팔경을 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인 애청하면서 먼 하늘을 바라보니 바람이 너무너무 시원하네요. 이번 주말에는 땅콩 수확하고요. 조상 벌초하러 고향에 내려가신다고. 아이고, 네. 그니까요. 사람이 참. 이 망각이 이렇게 심할 수 있나요? 언제 더운 여름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요즘 날씨가 가을가을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구경옥님께서 모두 휴일 잘 쉬셨나요? 주말도 좋은 노래 잘 감상했습니다. 부산은 날씨가 너무 시원해서 참 좋았답니다. 주말에는 식구들과 맛난 음식 만들어서 먹고 재미나게 보냈죠. 한 주도 알차게 화이팅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인사 주셨습니다. 이민숙의 진정난 몰랐네를 청해 주셨네요. 우리 신규식 시인님, 네, 바로 밑에 찾아주셨는데요. 저의 음악 이야기를 원음 방송에 보낸 지 언 1년이 다 되었고요. 긴 여정을 끝낼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만 같군요. 대단치 않은 사연을 들어주신 청취자분들께 감사드리며 두세 번 더 사연을 보내고 음악 얘기는 이만 끝낼까 합니다. 이렇게 서두를 주셨어요. 섭섭해요. 너무 재미나고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그래도 남은 이야기 더 집중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할게요. 일반인들에게는 밴드, 연주인이라고 하면 뭐 어느 정도 안 좋은 시각이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연주자는 음악이라는 학문을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의외로요, 연주인들 중에는 노래 못하는 사람도 많고요, 춤 못 추는 새님 같은 이도 많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고요. 음악할 때 친구들도 몇 명 그랬습니다. 오히려 웨이터, 지배인 등 남자 직원들이 더 잘 놀곤 하지요. 룸밴드 악사로 면접 볼 때 술 잘하냐고 물어봅니다. 연주하면서 손님이 주는 술을 마셔주고 앰프 뒤에 슬쩍 가지고 나오는 양주를 되파는 등 매상에도 큰 도움을 주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업주에게 정말 충성을 많이 했지만 그걸 알아주고 고마워해주는 업주가 있는 반면 그때는 뭐 간도 쓸개도 다 내줄 듯 좋아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가차없이 내치는 그런 인간 이하의 업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옮겨간 D사롱의 주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혼신을 다해서 노래를 부르는 그런 가수들을 보고 영혼을 담는다고 하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숙 가수의 목소리에 그런 기운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진정난 몰랐네 부산에서 구경옥님이 청해 주신 노래. 이 가을에 참 잘 맞는 노래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요. 앞서 들으신 노래는 우리 신규식 시인님께서 옛 청춘의 시절의 이야기를 주시면서 딕패밀리의 작별을 청해 주셨습니다. 그 저도 뭐 연주인으로 음악을 처음 시작했지만 우리 신규식님 그 당시에 한참 굴곡의 세월을 지나오시고 아무래도 그 감정을 맞춰주는 그런 일을 또 음악을 대신해서 하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도 많이 겪으셨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신규식님의 청춘의 이야기 끝날 때까지 열심히 박수치고 기다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대구에서 윤형준님께서요. 아인과 함께하고부터는 월요일이 가장 기다려지는 요일이 되셨대요. 너무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자리해 주셨네요. 벌써 2부도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3부에서는 노래가사 속 숨은 글자를 찾아보는 재미난 코너 예가요 퀴즈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모쪼록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라면서 들꽃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 2부 끝곡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송남의 목소리입니다. 자, 이 노래 전해드리죠. 오 이마.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내가 똑똑하게 선택하고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준 고마운 중소기업. 무한한 잠재력. 우리 부산을 움직이는 작지만 큰 힘. 중요한 기업, 소중한 기업. 저는 중소기업으로 출근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지금 방송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나의 법을 붓으로 쓰고 입으로 말하여 후세에 전하는 것도 중한 일이나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하여 만고 후세에 이 법통의 길이 끊기지 않게 하는 것은 더욱 중한 일이니 그러하면 그 공덕을 무엇으로도 가히 헤아리지 못하리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부처품 18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0: 그리운 옛 추억의 노래들을 들을 수 있는 곳, 아름다운 인생이죠. 우리 김문교 버스 운전 기사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였습니다. 데블스의 그리운 건 너였습니다. 가끔 저희 방송을 통해서 들려드리는데 1969년에 결성된 국내 최초의 6인조 소울록 밴드, 전설의 밴드 데블스의 연주와 노래 그리운 건 너였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3부가 시작됐고요. 잠시 후에 옛가요 퀴즈로 여러분들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북구에서 서화정님께서요. 새로운 한 주 새로운 월요일 첫날 반갑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착해진 날씨 때문에 저도 덩달아 착해지는 기분이고요. 조금 순둥해지기도 합니다. 승질이 많이 가라앉아요. 쿠쿠쿠. 내일은 부산에 언니 만나러 갑니다. 밀린 얘기로 수다도 떨고 만난 것도 먹고 쇼핑도 즐기고 하루 종일 데이트하고 올 거예요. 기분 좋게 이 시간 함께합니다. 3부 옛가요 퀴즈도 즐겁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부산 여행 잘 다녀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4분 53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1: 오늘은 저에게 선물하려고요.
2: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요.
3: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별일은 없는데 그냥요.
4: 왜 꽃을 사시나요? 이유가 꼭 있어야 할까요? 나를 위해, 소중한 사람을 위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하게 만드는 꽃 한 송이.
2: 엄마, 여기 꽃.
5: 고마워.
4: 오늘 귀갓길, 꽃 한 송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하겠습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옛가요 퀴즈. 옛가요의 노래 가사 속에 숨은 글자를 맞추는 퀴즈 코너 옛가요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노래 가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함께 풀어볼 노래 가사는 바로 이 곡인데요. 제목 없이 가사만 들려드릴 거니까 가사 가운데 땡땡땡땡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는 줄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가사 갑니다. 얄밉게 떠났니마, 얄밉게 떠났니마, 내 청춘 내 순정을 뺏어버리고 얄밉게 떠났니마, 땡땡땡땡 사나이에 상처를 주고 너 혼자 미련 없이 떠날 수가 있을까? 배신자여, 배신자여, 사랑의 배신자여. 이 가사 속 땡땡땡땡 과연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까까머리, 2번 더벅머리, 3번 단발머리, 4번 쑥대머리. 보기가 재밌네요. 아, 자, 과연 1, 2, 3, 4번 중에 정답은 무엇일까요? 뭐 이 노래야 워낙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고 많이 부르신 노래라서 정답을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한두 분이라도 알쏭달쏭한 분이 계신다면 안 되죠. 그래서 가사를 한 번 더 낭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정답 맞춰주십시오. 가사 나갑니다. 얄밉게 떠났니마, 얄밉게 떠났니마, 내 청춘 내 순정을 뺏어버리고 얄밉게 떠났니마, 땡땡땡땡 사나이에 상처를 주고 너 혼자 미련 없이 떠날 수가 있을까? 배신자여, 배신자여, 사랑의 배신자여.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까까머리, 2번 더벅머리, 3번 단발머리, 4번 쑥대머리. 정답 아시는 분들 노래 두 곡 들려드릴 테니까 들으시면서 정답 보내주십시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입니다. 예가의 퀴즈 정답 보내주십시오.

아름다운 인생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3부는 월요일 예가요 퀴즈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금 들으신 노래 두 곡 소개를 하고 문제를 한 번 더 드리도록 하지요. 홍수철의 등대불이 왜 켜 있는지 아세요를 청해 주신 민호님 사연을 주셨습니다. 손님이 집에 찾아오면 절대로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는 할아버님의 생각, 말씀, 말씀을 가슴에 안고 살고 있는데 저에게는 뭐 별게 아닌 게 상대방에게는 큰 보탬이 된다는 걸 살면서 하나씩 하나씩 알게 됩니다. 이렇게 사연 주시면서 네, 늘 주위 사람들 또 가까운 분들 마을 어르신들을 잘 섬기고 마음을 주시는 고마운 분이십니다. 민호님 청해 주신 노래였고요. 이어진 노래는 대구의 윤형주님이 청해 주신 김트리오의 연한 부두 함께 들었습니다. 조금 리드미컬한 노래를 들으니까 저녁시간 좀 활기찬 것 같습니다. 예가요 퀴즈. 이 노래는 오늘 문제로 드린 노래는 여러분들이 워낙 좋아하시는 노래가 노래방에서 진짜 많이 부르셨죠. 네, 한 번이 아니라 많이 수없이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답도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시는데요. 그래도 문제를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정답도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사 들려드리죠. 얄밉게 떠난 님아, 얄밉게 떠난 님아, 내 청춘 내 순정을 뺏어버리고, 얄밉게 떠난 님아, 땡땡땡땡 사나이에 상처를 주고, 너 혼자 미련 없이 떠날 수가 있을까? 배신자여, 배신자여, 사랑의 배신자여. 오늘 예가의 퀴즈 문제고요.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정답 보기 드립니다. 1번 까까머리, 2번 더벅머리, 3번 단발머리, 4번 쑥대머리.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이번에도 노래 두 곡 들려드릴 테니까 노래 들으시면서 천천히 예가요 퀴즈 참여해 주십시오.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가요 퀴즈 정답 기다리겠습니다.

오늘이 24절기 중에 이슬이 내린다는 백로죠. 어제는 신나게 라이딩을 했답니다. 최양숙의 가을 편지를 청해봅니다. 전주에서 현동수님 라이딩 복장하고 자전거 에마의 사진도 띄워주셨어요. 건강하게 지내시는군요. 너무 멋집니다. 또 이어진 노래는 대구 주순이님께서 청해 주신 박건의 사랑은 계절 따라였어요. 두 곡 다 가을을 부르는 노래죠. 주말 잘 보내셨나요? 운동하러 나가면 가을 하늘 쳐다보면 발걸음이 가벼워지죠. 녹음 방송을 듣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번 제가 신청했던 마음이 고와야지가 합석으로 인해서 못 들었었는데 글쎄 잊지 않고 들려주시지 뭐예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네 저희가 여러분들이 주중에 보내주신 노래들 주말과 휴일날 또 선정해 드리니까요. 예, 기다려보시면 언젠가는 나옵니다. 두 곡의 노래를 같이 들었고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조금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양에서 경남 하양에서 예감님께서 자리를 해주셨어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너무 반갑고요. 좋아하는 노래라 금방 생각이 났어요. 많이 더운 여름 보내느라고 진행자님도 수고하셨죠. 이제는 가을 느낌이 나고 그러네요. 열심히 듣고 있답니다.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서 인사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인천 왕 애청자님도 자리해 주고 계세요. 창문 사이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가을의 서막을 알리듯이 가을인가를 느끼게 하는 고마운 저녁입니다. 풍요롭고 마음 넉넉한 행복한 가을 맞이하시기를 바라면서 하시면서 인사 주셨고요. 또 해운대 방현재님께서는요. 제가 아인을 언제부터 청취했는지 문자를 돌려보니까 2022년 1월 24일 첫 문자였네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좋은 노래 잘 듣고 미소 머금고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야, 2024년 무려 6년 전인데 애청자님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옛가요 퀴즈에서 고른 곡은 도성의 배신자였죠.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시는데요. 이 노래 들으시면서 정답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정답과 당첨자는 4부에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바다가 품은 무한한 가능성은 청년의 무대가 되고 해양산업의 성장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세계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에서 시작됩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2: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교화하는 사람은 자신이 먼저 실제로 느끼고 체험하여 신념에서 우러나오는 말로 설교하며 진실하게 참다운 인연을 널리 맺고 대중을 두루 살펴 감화시켜야 모든 사람과 참다운 법연이 맺어지고 기운이 서로 응하여 참된 교화가 이루어지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50장 법문입니다.

0: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3.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번입니다.
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WBS 원음방송의 제어가와 관련해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은 떠났나요? 오늘이 백로네요. 송창식의 딩동댕 지난 여름 부탁드립니다. 사당동에서 이영입니다. 네, 청해 주신 노래 함께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4부 첫 곡으로 네, 진짜 여름이 떠났죠. 보내고 나니까 또 아쉽기도 하고 네, 아쉽지 않다고요? 너무 더워서요? 자, 3부에서 예가의 퀴즈 함께 해주셨습니다. 도성의 배신자 그 중에 정답은 더벅머리였죠. 오늘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뜨겁습니다. 보내주신 문자 조금만 소개하고 그 당첨자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 대창운수의 이주영 기사님께서 이곳 광주는 아침 저녁으로 시원합니다. 낮에는 아직까지 좀 많이 더워요. 건강관리 잘하십시오 하시면서 참여해 주셨고요. 칠곡의 덕상고사님께서는 재밌으세요. 우리 단발머리가 정답이고 예, 조용필의 단발머리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오답을 일부러 주신 것 같아요. 네. 예, 정답은 그쵸, 더벅머리죠. 예, 단발머리 아닙니다. 그리고 또 네, 요거 한번 8856번 쓰시는 정춘님, 한결같은 원음방송 포레버, 정답은 더벅머리예요. 남영주입니다. 이렇게 또 참여해 주셨고요. 고맙습니다. 평강공주님께서는 스탠바이, 정답은 더벅머리가 맞네요. 폭염 속에는 엄두도 못 내던 실개천 산책이 저절로 발길이 옮겨졌어요. 너무 시원합니다. 그렇죠. 예. 산책하기 참 좋은 그런 계절입니다. 대구 팔공산 자랑님께서 가을바람 불어오는 즐거운 저녁이네요. 언제나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감사드려요. 저희가 더 감사하죠. 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또 뒷번호 2534 쓰시는 새싹 문자로 오셨어요. 수고 많으시네요. 시원한 저녁 날씨입니다. 신랑이랑 운동하고 와서 신랑이 좋아하는 예가요 듣고 있답니다. 네, 이렇게 부부가 같이 음악 감상하는 거 참 좋죠. 잘하셨어요. 그리고 네, 광주 임태호님, 추억 어린 옛 노래를 들으면서 향수에 젖어보고 행복했던 그 시절이 그리워집니다. 광주에서 임태호예요. 이렇게 네, 또 오늘 와주셨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한 분만 더 소개할게요. 구파발 네, 김윤풍 기사님, 추석이 가까워지니 벌써 가을인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찬 공기와 찬 바람이 부는데요. 오전에 집 뒷동산에 운동삼아 올라가니 햇밤하고 도토리가 떨어져 있어요. 좀 좋았는데 글쎄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다람쥐하고 멧돼지 양식인데 하시면서 많이만 아니면 네, 조금 조금 네, 너무 욕심부리지 않고 가져오는 거는 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정답도 주시고 재미난 사연도 주셨습니다. 오늘 정답은 더벅머리였고요. 두 분 네, 행운의 당첨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 살고 계시는 팔공산 자랑님, 그리고 광주의 임태호님 두 분이십니다. 대구 팔공산 자랑님, 광주 임태호님 네, 두 분 축하드리고요. 당첨된 두 분께서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지금 바로 성함하고 주소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뿐만 아니라 저희가 선물 드리는데 당첨되신 분들, 월초에 선물이 당첨되신 분들은 조금 기다려주셔야지 돼요. 왜냐하면 월말에 저희가 일괄 상품을 이렇게 우송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월초에 당첨되신 분들은 왜 안 오지 이렇게 기다리지 마시고 월말에 일괄 배송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노래 두 곡 듣겠습니다. 오늘 이미자의 노래를 많이 청해 주셨어요. 달봉이 알비님, 위례 김똑강님도 함께 해주셨는데 인천의 박웅희님께서 청해 주신 이미자의 섬마을 선생님 준비되어 있고요. 광주에서 문영구님이 청해 주신 노래도 이어집니다. 백남숙 연분홍 사랑.

경남 진주에서 구아바님 자리해주고 계시고요. 멀리 엘살바도르에서 강태형님도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그 덕상거사님께서요 사연 주셨는데요. 아침 저녁 부는 바람이 신선하게 느껴지고 내 키가 더 크지도 않았는데 그림자가 길게 보이고 텃밭에 심은 무배추가 쑥쑥 자라는 걸 보니 가을이 오긴 왔나 봅니다. 이 가을에 하루쯤 여행이나 다녀올까 합니다. 네, 잘 생각하셨어요. 네, 가까운 곳에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6.25 때 전사하신 형님이 생각나는 노래라고 하시면서 부천에서 송영술님이 오기택에 비 내리는 판문점 청해 주셨어요. 그리고 가을 여행을 계획하시는 덕상거사님의 최무룡 꿈 잃은 사나이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아름다운 인생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안양의 효심님 그리고 서산의 유학수님이 청해 주신 김상희의 코스모스 피어있는 길입니다. 이 노래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부산 경제를 살립시다.
2: 반갑습니다. 부산경제신문사 오다겸 대표입니다. 한태평양의 관문, 부산에서 태평양으로, 유라시아로, 우리나라 무역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동남권 경제. 우리 지역의 상근을 살리고 지원하여 부산경제를 더욱 빛나는 미래로 이끌어 나가도록 합시다. 동남권, 부산경제를 살립시다. 부산은 세계 속의 미래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뛰는 희망의 시작. 부산경제신문이 함께합니다.
1: 이 캠페인은 동남권 경제 대변지 부산경제신문과 함께합니다.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잘 참기가 어렵나니 참고 또 참으면 영단이 모이고 꾸준히 하기가 어렵나니 하고 또 하면 마음에 힘이 쌓여 모든 일에 자제함을 얻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품편 46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일원의 하모니. 반갑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가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일원의 하모니 윤지호입니다.

내 집에서 나오는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에어컨 하나 틀 때도 조심스럽고 물 한 방울이라도 아껴 쓰는 노력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터나 공공의 공간에 서면 내 지갑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라는 생각에 전기를 켜두거나 비품을 쓰면서 절약에 대해 깊이 마음을 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무심코 흘려보낸 작은 낭비들이 차곡차곡 쌓여 결국 내가 일하는 터전에 건강함을 해치고 나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기도 하는데요.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나는 책임감을 가진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손님의 마음으로 서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런의 어머니 오늘 첫 곡으로 성하의 뜨거운 걸음마다 듣고 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원불교 소식 전해드립니다. 답을 찾기 전에 새로운 질문을 만납니다. 원기 111년 원불교 열린 교화박람회 질문의 여정이 9월 18일과 19일 서울 원불교 소태산 기념관에서 열립니다. 지금 우리 교화의 새로운 사례를 만나고 AI 시대와 미래 교화를 생각하며 선명상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도 함께해 보시면 어떨까요? 나를 열고 시대를 바라보는 질문의 시작. 원기 111년 원불교 열린교화박람회 질문의 여정. 참가비는 무료고요. 사전 신청은 9월 14일까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이어가 보겠습니다. 내 집 살림을 알뜰살뜰 챙기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겠죠. 내 집의 주인은 나이기에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보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내가 속한 직장이나 단체에서도 우린 과연 주인이라는 마음으로 기쁘게 일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대산종사법어 공심편 21장 법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생을 손님으로 살면 손님이 되고 주인으로 살면 주인이 되나니 주인은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어디에서 무엇을 하나 항상 재미있게 살 뿐이요 일의 좋고 나쁨을 따지지 않고 천심으로 그 일만 할 따름이라. 그곳이 내 집이든 직장이든 내가 속해 있는 단체든 흘러가는 모든 순간은 내 삶이고 손수 해내는 모든 작업 역시 결국 내일이나 마찬가지일 텐데요. 방관하는 손님이 아니라 삶을 스스로 읽어가는 주인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가 세 곡 들으며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가 61장 아는 것이 힘이다. 성가 66장 마음이 일어날 때. 성가 71장 온천지 일체 만물.

아주 크고 멋진 나무를 보면 내 집 마당에 하나쯤 옮겨두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만 그치는 생각은 울창한 그늘을 만들어주진 못하죠. 직접 씨앗을 뿌리고 정성껏 가꿔내야 비로소 편안한 쉼터가 돼주고 달콤한 열매도 내어주는 내 나무가 되는 법입니다. 눈앞의 이득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나무 심기를 미루다 보면 결국 그 어떤 풍요로움도 누릴 수 없게 되는데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고 나아가 서로가 평화롭게 어우러지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당장 자신에게 돌아온 것이 없더라도 부지런히 좋은 나무를 심어갑니다. 스쳐 지나가는 손님이 아닌 삶의 주체로서 지금 나의 일터와 회상 속에 어떤 나무를 심어가고 있는지 창작성과 세 곡 들으며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재환의 모든 환경을 지배할지언정, 김희진의 부자와 형제 같은 정이라야, 조은송의 숨 한번 크게 들이쉬어봐요.

대산종사님께서는 일생을 손님으로 살면 손님이 되고 주인으로 살면 주인이 되나니 주인은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어디에서 무엇을 하나 항상 재밌게 살 뿐이요. 일의 좋고 나쁨을 따지지 않고 천심으로 그 일만 할 따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의 무딘 도끼 하나가 일꾼 세 사람의 도끼보다 나무를 더 잘 쪼갠다는 옛말이 있죠. 그저 남의 눈치나 보며 시키는 일만 대충 해내는 마음으로는 일을 하는 내내 기쁨을 느낄 수 없고 끝내 삶의 주도권을 쥔 진짜 주인으로 올라설 수 없을 텐데요. 내 일터와 내 삶에서 참된 주인의 마음을 품을 때 비로소 원망은 사라지고 모든 순간이 감사와 즐거움으로 채워집니다. 무슨 일을 마주하든 눈앞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천심을 담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공부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일원의 하모니 끝곡으로 박은환의 스승님이 아니시면 들려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0: 실생활에서 참 나를 찾는 공부 시간. 궁산 오광익 교무의 교리도 강의. 오늘도 좋은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1: 또 이제 그 열반체를 이렇게 공유를 하고 이제 그럴 수는 없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드린 대로 자도다. 그래서 나아가서는 이 자도마저도 결국 구공이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없다. 없고 없고 없으면 없고 없고 없고 없고, 없고. 다 그렇단 말이죠. 비고 비고 비었으면 비고 비고 또 비었다. 또 비었다. 이래 이것이 이제 극단적인 경우 같아도 불교 진리가 됐든 원불교 진리가 됐든 궁극은 결국은 공이다. 따라서 공이라는 그 자체도 공했다. 또 공이라는 그 자체도 공했다. 한 사실을 네, 우리들이 알 필요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앞에 나왔으니까 이제 생략을 하겠습니다. 송아기를 이천은 원래 강요, 진리의 체성은 원래 특별다. 빈 거예요. 빈 거예요.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란 자체도 비긴 비었지만은 우리가 현상적인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체 자체, 진리 체성 자체, 진리의 바탕 그 자체는 텅 비었다. 심언적 지무라. 마음의 근원도 또한 없는 것이다. 좋은 마음도 없고 나쁜 마음도 없고 선한 마음도 없고 악한 마음도 없다.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미워하는 마음도 역시 없다. 없지만은 성을, 그러니까 우리가 본성을 이제 가졌기 때문에 그 본성에서 자성적으로 생겨나기도 한다. 이제 그럴 때 이제 마음이라고 하지만은 그 저변을 추구해 보면 성 자체도 사실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예, 공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구공은 이제 이 여자가 잘 못 써졌네요. 이 여자인데 나의 자죠. 나와 법이 다 소멸인 것이다. 그러나 아공 법공이다 그게. 나도 없고 공도 없고 법도 없고 또 공역공 공역 또한 공이라는 것도 또한 없다. 여람이니 탈각 시위호라 껍질을 벗으면 나비 되어 날리라. 껍질을 물을 쓰고 있을 때는 그것이 이제 번데기지 나비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번데기가 이렇게 탈각을 하면은 호랑나비도 되고 무슨 다른 나비도 되고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도 있는 현실 상황 뭐 있다 없다 진리다 뭐 성품이다 하는 그러한 데서 이렇게 벗어나고 깨우치면은 불보살의 대열에 설 수가 있다 하는 얘기다 말이죠. 공야 무진체이니 공이라는 것은 참으로 바탕이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제 없다 없다 하니까 없기는 없는데 없는 것이지만 이거 불신이라 비었다 이러면 진실한 말 아니라 그러니까 비었다고 하면은 진실한 말이 아닐 수도 있다. 말하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하는 이런 것들이 누가 하느냐? 코가 하고 있냐? 귀가 하고 있냐? 눈이 하고 있냐? 그 이면에는 귀가 하는 것도 아니요, 코가 하는 것도 아니요, 눈이 하는 것도 사실 아니지 않느냐? 차중 도리구하니 이 가운데 모든 이치가 갖춰서 모든 이치가 다 갖춰 있지. 대소유무 이치가 다 갖춰 있다. 시비의 일도 다 갖춰 있다. 지출력 천분이라 땅도 내고 또한 하늘도 뿜어낸다. 그 무엇이 땅도 내었고 그 무엇이 있어서 하늘도 낸 거예요. 만들어낸 거예요. 우주도 만들었고 별도 만들었고 해도 만들었고 다 만들었다. 그렇다고 해서 조작을 해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무의와 자동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다. 소의연 그렇게 되어야 할 까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없는 가운데 확실하게 있음을 파악하고 있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집착을 하거나 욕심을 부리거나 내 손에 쥐려고 하지 말고 공의 진리 무진리를 알아서 수용할 수 있는 만큼만 수용을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공부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구종 역시 구공 역시 구족이라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구족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뭐 글자는 뭐 다 갖춰 있다. 언제나 완전하게 다 갖춰 있다 하는 것이 구고, 그러니까 소정자와 같이 이제 받들 공자가 결합한 모습. 이렇게 이제 금문에는 이제 구자를 양손에 소출 받쳐 들고 있는 모습인데, 소출이라는 것은 이제 신에게 이제 제사 지낼 때 쓰는 것 아닙니까? 또 촉은 뭐 팔, 만족하다, 이제 분수를 안다, 충족하다. 그래서 족이라는 것은 발지 자와 입구 자가 이렇게 결합해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다. 이제 구족에서 구족이라면 잘 갖추고 있음, 필요한 것을 모두 갖추고 있다. 이게 그러니까 구족 다 갖추고 있다고 말이죠. 필요한 것뿐 아니라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간에 다 갖추고 있다. 부족함이나 흠이 없다. 온전함을 말한다. 그러니까 구공은 결국 구족이다. 네, 그런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육대구족. 육대구족이 뭐냐? 예? 여섯 가지 큰 구족이 뭐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약비 이런지 진리면, 만일 이런 진리가 아니라면 불이 제종지 종지라. 모든 종교나 종파의 종지가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떤 한편에 치우친 대상물, 또 원만한 진리가 아닌 어떤 한 조각의 진리, 편각이죠. 이런 것 가지고는 원만한 구족이라고 볼 수가 없다. 우리 종교에서는, 원물교에서는 이론이 최고 종교가 아니냐고 말이죠. 이론 외에 더 다른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다. 수거가 없다. 언어 자체가 없다. 또 대중사님 말씀처럼 형상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린 것이 원만하지, 이렇게 예를 들어 그렸다. 이렇게 그렸다. 또 뭐 이렇게 어떻게 그렸다. 이게 원만하다고 볼 수 없지 않느냐고 말이죠. 둥그러워야 원만한 것이다. 그래서 이론의 정의 진리가 아니면 모든 종교나 종파의 종지로 삼을 수가 없다. 종지가 될 수 없다면 불이온 구족지지. 구족한 진리라고 말을 할 수도 없다. 이게 구족이다 말이야. 구족. 구족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론을 진리라고 표현하고 또한 우리의 종지로 삼은 거다. 종지가 뭡니까? 으뜸가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자가 뜻 지자와 같이 통용을 합니다. 가장 위대한 뜻, 의지, 마음 또는 성품, 진리. 이제 그 얘기다. 두 번째는 주세부처가 아니면, 약비 주세지 물조면, 주세부처가 아니면 후천의 천문을 열 수가 없다. 어떻게 후천의 천문을 여냐? 이 왕양명이 그랬다고 그러거든요. 폐문인지 개문인지라. 왕양명이 전생에 아주 고승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열반을 하면서 이 방문은 절대 열어보지 말아라 그랬다고 그래요. 절대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이 방문은 절대로 열어보지 말아라 하고 이제 스승이 이야기를 하고 이제 열반에 든 거죠. 그런 뒤에 몇십 년이 지난 뒤에 왕양명이 이제 승려가 되지 않냐고 이제 선비가 된 거죠. 다시 말하면 유학자니까 선비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절에 놀러 와서 문을 연 거예요. 문을 연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는 얘기입니다. 폐문인지 개문인지라. 문을 닫은 사람이 문을 열 것이다. 그렇게 해서 문을 닫고 왕양명이 열반에서 다시 환생을 해가지고 이제 그 문을 다시 연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니면 그 문을 열 수가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주세성자가 아니면 후천의 충문을 열 수가 없다. 그래요. 아, 천문을 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대궐을 우리가 구중궁궐이라고 하는데 구중궁궐

알았습니다. 아, 천문을 연구원을 어떻게 구축하면 붙입니까? 종파의 수장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주세성자의 판결에는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천문을 여신 예, 주세성자가 바로 우리 대종사님이시다. 세 번째는 뒤에 없을 정법이 아니면 중생을 제도할 수가 없다. 약비 후무지 정법이면 그러니까 다음에 즉 미래의 어떤 세상에 다시 법이 짜여질 수 있는 법이라면 어떻게 중생을 원만하게 제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전무후무하다. 전무란 뭐예요? 과거에도 없었다. 그러니까 다음에 후무. 과거에도 없었다. 다시 말해 삼천시대도 없었다. 다음에 후무. 후천시대도 없다. 그러니까 진리 자체 이런 진리 외에 다른 진리가 뭐가 있냐. 어떻게 또 만들어낼 수가 있냐. 그려낼 수가 있냐. 그래서 주세성자가 내놓은 법이 아니면 구족한 그 법이 아니면 중생을 제도할 수가 없다. 미혹한 중생을 제도할 수 없고 부도 중생이면 중생을 제도하지 못하면 불이온 구족지 정법이다. 구족한 정법이라고 할 수가 없다. 구족한 정법이라고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친분을 따지고 원근을 따지고 선후를 따지고 뭘 따지고 뭘 따져가지고 좋은 사람은 내 편 그에는 반대편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구족한 법이 될 수가 있겠는가. 따라서 이런 법이 아니면 어떻게 중생을 제도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 법은 구족한 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열린 종교가 아니면 낙원을 건설할 수가 없다. 약비 개백기 종교면 불건지상이다. 열린 종교라지. 다 받습니다. 종교, 과학, 철학, 문화, 경제 모든 면을 다 아우를 수가 있어야 한다. 무엇이든지 다 아우를 수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낙원 건설이 되어주는 것 아니냐. 우리는 서방 극락세계 어디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천당세계가 어디 하늘 어디 있다. 역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극락세계가 어디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지상에다가 낙원을 세우자. 내가 서 있는 자리, 앉아 있는 자리, 일하는 자리, 노는 자리, 아이를 보살피는 자리, 부모님을 모신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낙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걸 하지 않냐고 어디 극락을 찾고 어디 천당을 찾고 설사 찾아서 가면 뭐합니까? 나 혼자만 편하게 즐겁고 기쁘게 살면 되느냐? 큰 아이다. 맞아. 여생. 그러니까 우리는 더불어 산다. 더불어 사니까 함께 살아야지. 함께. 함께 살아야지. 설사 죽을 때는 각자 죽는다 할지라도 사는 데까지는 같이 살아야 되냐? 정산종사 제세시에 얼마나 총복 하나 했습니까? 이제 낮에 종을 쳐. 그러면 모든 종부에 사는 대중들이 식당으로 모여서 밥을 먹는다. 그런데 하루는 종소리가 안 난다고 말이죠. 그걸 정산종사께서 왜 오늘 낮에는 종소리가 안 나느냐? 밥을 안 했습니다. 왜? 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산종사 진지는 그런 데 해드린 거죠. 그러면 나도 먹지 않겠노라. 그 상을 물리셨다고 그래. 그 뒤에 또 신경사정 안 좋아. 대중을 먹일 밥을 못해. 그러나 종은 쳤다. 왜? 정산종사께서 식사를 안 하실까 봐서. 이것이 공동체가 낙원 아닙니까 이게? 이 지상 낙원이거든. 아, 대중은 굶고 있는데 당신이 종부사라고 해서 나만 먹는다? 이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이러한 정신이 우리들의 교단에 쭉 흘러오기 때문에 결국은 여생일 수밖에 없다. 함께 살아야 한다. 함께. 나누면서 살아야 한다. 만일 낙원을 건설하지 않는다면 구조간 종교라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지상에다가 낙원이 건설이 돼야지 무엇을 얼마를 내고 뭐 바치고 찍으면 어디 가고 어디 가고 이것은 선천시대에 혹시 대중을 제도하기 위한 어떤 방편 권도로 혹시 썼는가는 모르지만 지금은 사실 통하지 않는다. 그 자리에서 눈을 뜨고 귀를 열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즐거움과 기쁨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해야 한다고. 이것이 지상의 낙원이 아니냐. 다섯 번째는 원만한 교리가 아니면 지위와 복락의 부처를 잃을 수가 없다. 복족족.

해족족 한 분이 부처다. 유무식 남녀노소 관계없이 무량복 무량해를 누릴 수 있으면 또 가졌으면 담겼으면 결국 부처다. 해복의 문제를 이룰 수 없다면 구족한 교리라고 말할 수가 없다. 구족한 교리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거 구족이다. 구족한 교리라야 해복을 갖춘 부처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교리대로 하면 부처가 양산이 돼. 양산이. 한량없이 생산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족한 교리 또 종교 이런 데에 들고 만났을 때 열심히 공부를 하자. 또 허무의 진공이 아니면 공적의 묘유가 나올 수가 없다. 허무라는 것은 모두 헛되다가 아니라 텅 비고 없다. 다 공때다. 다시 말하면 이제 구공 역시 구족이라고 했으니까 구공 자리다. 구공 자리. 구공이기 때문에 구족이요. 구족하려면 구공이 되어지지 않을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허무의 진공이 아니면 빈 그 공짜리가 아니면 묘유 영지가 나올 수가 없다. 공정 영지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머리로 또 어떤 가슴으로 무엇을 알고 헤아리고 이것이 영지라고 볼 수는 없거든. 그 심성에 갈무리에 있는 그 지혜 자체가 영지이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진공을 통해서 나온다. 묘유가 나올 수 없다면 구족한 진공이라고 역시 볼 수가 없다. 구족한 진공이 아니다 그 말이죠. 묘유가 나오지 않으면 구족한 진경이라고 볼 수가 없다. 제도 방편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원만한 부처라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들이 원불교의 교리를 놓고 볼 때 이 여섯 가지가 다 갖춰 있더라. 하나도 빠짐이 없이 모자람이 없이 다 갖춰 있더라. 이러한 종교에 이제 남먼저 입참한 우리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스승님의 그 뜻대로 우리가 삶을 영위해 간다면 세상은 불보살이 한량없이 나와서 즐겁고 기쁘게 살게 될 것이다 하는 의미가 바로 구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족이라는 얘기는 이런 진리의 극치를 말한다. 우주만의 자체가 유념으로 무념주로 끊임없이 돌고 돈다. 지극한 경지에 도달하면 결국 구공이 되고 구공이라는 것은 결국 구족을 갈무려가지고 있어야 구공이 되는 것이지 텅 비어서 허무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구족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 우주의 삼라만상 모두 유와 무 돌고 돌며 변화한다. 있던 것 없어지고 없던 것은 있어지고 이렇게 끝간데 없이 돌고 돌다 보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며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결국 없는 경지가 되어진다 그 말이죠. 이 자리가 곧 우주의 본체, 진리의 궁극처, 인간의 본래 성품. 우주 본체고 진리의 궁극처고 인간의 본래 성품 자리가 바로 구공구족 자리.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냥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우주 본체 또 진리의 궁극처, 인간의 본래 성품은 있다 없다 할 수 없는 것으로 모두 텅 비었으나 텅 빈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갖추어 없는 것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구공이 아니면 말씀드린 대로 구공이 아니면 구족이 될 수가 없고 구족이 되려면 역시 구족 구공을 바탕으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수행 정진의 결과로 복과 해를 다 갖춤을 이릅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네, 그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게 복해 구족, 복해 상족, 이걸 의미한다. 구족 같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 아니야. 또, 무엇 하나 빠짐없이 다 갖춰 있습니다. 무엇이 빠짐없이 다 갖출 수 있는 상태 또는 갖춰진 상태를 의미한다. 다 갖춰 있단 말이죠. 무일물중 무진장, 유와 유월, 유르대라. 이게 소속방 한 얘기죠. 무일물중 무진장 한지 한 물건도 없어. 공이란 자체 없다. 그 얘기죠. 다시 말하면. 그러다 무진장이다. 구족하다 그 말이죠. 그죠? 왜 구족하냐? 꽃도 있고 달도 있고 누대도 있더라. 그러면 현상적으로 보더라도 다 갖춰 있잖아요. 이제 과학으로 다시 말해 물질 문명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앞으로 만들어내는 것이고 또 지난 것은 비록 없어졌다 할지라도 현상적으로 볼 때는 다
갖추어 있지 않느냐. 그러면 갖춘 그것들의 그 저변을 살펴본다고 하면 원래 없었던 건 아니에요. 인공위성이랄지 기차랄지 뭐 택시랄지 버스랄지 이게 원래 있었습니까? 다 만들어낸 것 아니에요. 만들어낸 거. 무일무려 하나도 없었다. 하나도 없다. 그러나 무진장이 될 수가 있다. 왜? 달도 꽃도 누대도 사람도 무엇이든지 다 갖추고 다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죠. 그래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갖춰있다. 또 어떤 사물이나 형태 등이 다 갖춰있음을 이제 구조는 다 갖춰있다고 하죠. 이런 것을 이제 그 구조가다는 의미다. 또 모든 것이 구비되고 또한 완비되어 만족하다는 의미다. 그래서 즉 우리가 수행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복과 해가 다 갖춰진 복귀구족, 복귀쌍족, 회복쌍족하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아무튼 구족하다는 얘기는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또한 이러한 말씀들을 볼 때 구공을 해야, 구공이 되어야 구족이 될 수가 있고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세계를 놀라게 할 북극 항로. 그 중심에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위원장 성현우였습니다.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성현우입니다. 북극 항로의 핵심지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북극 항로를 품고 세계로,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로 뭉칩시다.
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식물들은 뿌리를 땅에 박고 삶으로, 그 씨나 뿌리가 땅 속에 심어지면 시절의 인연을 따라 싹이 트고 자라나며, 동물들은 하늘의 뿌리를 박고 삶으로, 마음 한번 가지고 몸 한번 행동하고 말 한번 한 것이라도 그 어빈이 허공 법계에 심어져서 제각기 선악의 연을 따라 지은 대로 과보가 나타나나니, 어찌 사람을 속이고 하늘을 속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3장 말씀입니다.
5: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함께 성인 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 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출발합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 앞으로 밝은 세상에서는 위에서 지도자를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추천을 받은 자가 서로 양보를 하다가 부득이 공심으로 맡게 된다고 하셨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정교편 8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반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반문이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염주를 굴리는 것은 염주를 세는 데 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마음을 다시 찾아 본심을 회복하는 데 그 뜻이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적공편 59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0: 대종사 선원 해제식에서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무르천지에는 동남과 서북의 바람이 있고 세상에는 도덕과 법률의 바람이 있나니 도덕은 곧 동남풍이요 법률은 곧 서북풍이라 이 두 바람이 한 가지 세상을 다스리는 강령이 드는 바 서북풍은 상벌을 주지하는 법률가에서 담당하였거니와 동남풍은 교화를 주지하는 도가에서 직접 담당하였나니 그대들은 마땅히 동남풍 불리는 법을 잘 배워서 천지에 상생상화하는 도를 널리 실행해야 할 것이니라. 원불교 교존 대종경 교의품 37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하나의 진리와 삼동윤리가 바탕이 되어 세계 평화가 이룩되기를 염원하는 남서울교당 승상 김창규 교도님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행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재주 있는 사람은 남의 재주를 자기 재주 삼을 줄 아나니 그런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을 흥하게 하고 나라에 있으면 나라를 흥하게 하고 천하에 있으면 천하를 흥하게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3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본인은 저편에게 이를 주고자 한 일이 혹 잘못되어 해를 주는 수도 있나니 남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미리 조심해야 할 것이오. 그러한 경우로 해를 입은 사람은 그 본의를 생각하여 감사할지언정 그 결과에 해로운 것만 들어서 원망하지 말아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4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현찾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 2대 종법사이신 정산 종법사께서는 공덕을 짓는 데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남을 위하고 세상을 구원할 마음으로 널리 대중을 위해 기도하고 정성을 들인 심공덕이고, 둘째는 덕을 베풀고 보시를 행해서 실행으로 남에게 이익을 주는 행공덕이며, 셋째는 대도정법의 해명을 이어받아 정신, 육신, 물질로 도덕회상을 크게 발전시키는 법공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 공덕 가운데 법공덕이 가장 근본된 공덕이라고 밝혀주셨는데요. 부산 원음 방송에서는 법문 공양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이 법공덕을 쌓을 소중한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부산 051-241-1047번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전해주시는 법공덕이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원음 방송의 법문 공양에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0: 한 제자 어린아이에게 경박한 말을 쓰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어른을 대할 때에는 어른 섬기는 도가 있고, 어린이를 대할 때에는 어린이 사랑하는 도가 있어서 그 경우를 따라 형식은 달라도 저편을 중하게 알고 위해주는 정신은 다르지 않으니 어찌 어린아이라 하여 함부로 하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0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광 메디컬 센터 1층 삼정약국 조수영님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정치가들은 소리가 많으나 도인들은 소리 없이 큰 일을 하나니 밥 먹고 집안일 하듯 천하 일을 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근실편 19장 법문입니다. Baby, I'm just trying to play cool, but I just can't hide that.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인정이 과하면 착심이 되나 적당하면 바로 그것이 덕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33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음 방송 캠페인 바다를 사랑합시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를 떼어놓고는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닷가에 무심코 버린 생활 쓰레기나 선박에서 방치한 폐오구들로 아름다운 바다가 날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양에 버려진 쓰레기가 인접 국가의 해안가에서 포착돼 국가적 문제가 되기도 했고, 심각한 오염이 수산자원 서식 환경을 악화시켜 경제적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바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바다를 살립니다. 많은 가능성을 제공해주는 바다. 바다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원음 방송 캠페인이었습니다.

음부경에 이르기를 생은 사의 근본이요 사는 생의 근본이라 하였나니 생사라 하는 것은 마치 사시가 순환하는 것과도 같고 주야가 반복되는 것과도 같아서 이것이 곧 우주 만물을 운행하는 법칙이요 천지를 순환하게 하는 진리라. 불보살들은 이 거래에 매하지 아니하고 자유하시며 범부 중생은 그 거래에 매하고 부자연 것이 다를 뿐이요 육신의 생사는 불보살이나 범부 중생이 다 같은 것이니 그대들은 또한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으며 각자 자신이 생사 거래에 매하지 아니하고 그의 자유할 실력을 얻기에 노력하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하나라는 수가 무서운 것인데 왜 그 하나를 소홀히 하는가? 하나가 중한 줄 아는 사람은 만수를 다 알고 잘 쓸 줄 아나니 그 하나를 깊이 자각해야 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2장 법문입니다.

하긴이 묻기를 사람의 일 가운데 무슨 일이 제일 급선무가 되나이까. 말씀하시기를 각자의 허물을 찾아 고치는 일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은기편 19장 법문입니다.

0: WBS.
1: WBS.
2: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0: 반갑습니다. 정연아입니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태풍과 수해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평소 가정이나 일터에서 철저한 예방과 대비 활동으로 태풍과 수해 피해를 방지할 수 있어야겠는데요. 먼저 태풍이 예고될 때는 TV나 라디오를 수신해서 태풍의 진로와 도달 시간을 숙지하고 가정의 하수구나 집 주변의 배수구를 점검해 막힌 곳을 뚫어야 합니다. 침수나 산사태가 일어날 위험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대피 장소와 비상 연락 방법을 미리 알아두고 하천 근처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겠습니다. 또한 응급약품과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등의 생필품은 미리 준비하고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이나 간판, 창문, 출입문 또는 마당이나 외부에 있는 헌 기구나 놀이기구, 자전거 등은 단단히 고정해야겠습니다. 전신주나 가로등, 신호등은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고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집 안팎의 전기 수리는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또한 홍수가 우려될 때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주민은 대피 준비를 하고 물이 집안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모래주머니나 튜브 등을 준비해둬야겠습니다. 비탈면이나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 가까이 가지 말고 바위나 자갈 등이 흘러내리기 쉬운 비탈면 지역의 도로 통행을 삼가며 갑작스러운 홍수가 발생하면 높은 곳으로 빨리 대피해야겠습니다. 침수된 지역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고 지정된 대피소에 도착하면 반드시 도착 사실을 알리고 통지에 따라 행동해야겠습니다. 철저한 예방과 대비로 여름철 풍수의 피해를 방지합시다. 즐겁고 건강한 여름나기.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원음방송 재난예방 프로그램이 함께합니다. WBS 부산 원음방송입니다.
1: WBS 원음방송 캠페인 음식물을 낭비하지 맙시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있을지 모릅니다. 한쪽에선 음식물이 넘쳐나고 또 다른 쪽에선 먹을 것이 부족하니 우리들이 얼마나 이기적이며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닐까요? 우리 주변의 크고 작은 식당은 여전히 풍성한 식단들로 넘쳐납니다.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가 쌓이고 또 그것을 치우느라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까? 음식을 필요한 양만큼 준비하고 항상 이웃을 돕는 마음을 가집시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크고 작은 산이 많이 있으나 그 가운데 가장 크고 깊고 나무가 많은 산에 수많은 짐승이 의지하고 살며 크고 작은 냇물이 곳곳마다 흐르나 그 가운데 가장 넓고 깊은 바다에 수많은 고기가 의지하여 사는 것 같이 여러 사람들이 다 각각 세상을 지도한다고 하나 그 가운데 가장 덕이 많고 자비가 너른 인물이라야 수많은 중생이 몸과 마음을 의지하여 다 같이 안락한 생활을 하게

0: WBS
1: 원음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방송입니다. HLQJ

범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범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미륵불 세상이란 곧 근실한 세상을 이름이니 종교도 그 교리가 사실에 맞고 자력을 주로 하는 종교라야 세상에 서게 될 것이요. 개인도 자력으로서 실업에 근면하며 진실한 도덕으로 대중을 위하는 실적이 있어야 세상에 서게 되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18장 법문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사람이 세상에 나서 할 일 가운데 큰 일이 둘이 있으니 그 하나는 정법의 스승을 만나서 성불하는 일이요 그 둘은 대도를 성취한 후에 중생을 건지는 일이라. 이 두 가지 일이 모든 일 가운데 가장 근본이 되고 큰 일이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6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눈이 제 눈을 보지 못하고 거울이 제 자체를 비추지 못하듯이 중생은 아상에 가려 제 허물을 보지 못하고 남의 시비만 보나 공부인은 자타를 초월하여 자기를 살피므로 자타의 시비를 바르게 안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흥편 21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강풍에 대비합시다. 강풍 때에는 공사장 근처는 위험합니다. 가까이 가지 맙시다.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맙시다.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집 안팎의 전기 수리는 하지 맙시다. 운전 중일 경우 감속 운행합시다. 천둥, 번개가 칠 경우에는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합시다. 송전 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군, 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합시다. 고층 아파트 등 대형 고층 건물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은 유리창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젖은 신문지, 테이프 등을 창문에 붙이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맙시다.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물에 잠긴 도로로 걸어가거나 차량을 운행하지 맙시다. 대피할 때는 수도와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려둡시다.

저 하늘은 무형한 공기와 공기의 결합이요. 이 지구는 작은 먼지와 먼지의 결합이며, 한 방울 두 방울의 물이 대해 장강을 이루었고, 한 사람 두 사람이 세계의 인류를 이루었으며, 억만 거액도 한 푼 두 푼이 그 근본이요. 불보살 성현의 큰 정신도 온전한 한 생각이 모이고 모인 것이라. 무엇이나 합하면 큰 것이요, 거기에서 큰 위력이 생기나니, 남다른 경륜으로 남다른 사업을 뜻하는 이는 반드시 먼저 단결의 위력을 통찰하고 그 대의를 체득하여 단결의 실현에 노력하나니, 우리의 급선무는 단결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지도하는 이가 자기의 성질대로 사람을 굽히려 하면 되지 않나니 먼저 그 사람의 근기나 성질을 살피고 소질과 소원을 잘 알아서 서서히 순리로 지도하여야 교화가 잘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27장 법문입니다.

sometimes back when we were so in love. I'm the Judy, baby.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사람이 서로 사귀는데 그 좋은 인연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은 대개 유념할 자리에 유념하지 못하고 무념할 자리에 무념하지 못하는 연고이니 그대들은 유념할 자리에는 반드시 유념하고 무념할 자리에는 반드시 무념하여 서로 사귀는 사이에 그 좋은 인연이 오래 가게 할지언정 그 인연이 낮은 인연으로 변하지 않도록 주의할지어다.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6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뽑히고 원천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안이 마르나니 인생 생활에 신앙은 뿌리요 수행은 원천이라. 신앙이 깊은 생활은 어떠한 역경 난경에도 꿋꿋하여 굽히지 아니할 것이요 수행이 깊은 생활은 어떠한 유혹에도 초연하여 평온함을 얻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권도편 4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홍수에 대비합시다. 홍수로 물이 빠져나가고 있을 때 물에서 멀리 떨어집시다. 기름이나 더러운 물로 오염됐을 경우가 많습니다. 흐르는 물에서는 약 15cm 깊이의 물에도 휩쓸러 갈 수 있습니다. 홍수가 지나간 지역은 도로가 약해져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재난 발생 지역에는 가까이 가지 맙시다. 홍수로 밀려온 물에 몸이 젖었을 때는 비누를 이용해 깨끗이 씻읍시다. 집에 도착한 후에는 들어가지 말고 붕괴 가능성을 반드시 점검합시다. 가스, 전기 차단기가 잠겨있는지 확인하고 기술자의 안전조사가 끝난 후 사용합시다. 집안에 진입하면 가스가 새어서 축적돼 있을 수 있으므로 성냥불이나 라이터불을 사용하지 말고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합시다. 침투된 오염물에 의해 침수된 음식이나 재료를 먹거나 요리 재료로 사용하지 맙시다. 수돗물이나 저장식수도 오염 여부를 반드시 조사한 후에 사용합시다.

도가에서 공부인의 신성을 먼저 보는 것은 신이 곧 법을 담는 그릇이 되고 모든 의도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되며 모든 계율을 지키는 근본이 되기 때문이니 신이 없는 공부는 마치 죽은 나무에 걸음하는 것과 같아서 마침내 결과를 보지 못하나니라. 그러므로 그대들도 먼저 독실한 신을 세워야 자신을 제도하게 될 것이며 남을 가르치는 데에도 신 없는 사람에게 신심나게 하는 것이 첫째 가는 공덕이 되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무릇 세상은 강과 약 두 가지로 구성이 되었나니 강자와 약자가 서로 마음을 화합하여 각각 그 도를 다하면 이 세상은 영원한 평화를 이루려니와 만일 그렇지 못하면 강자와 약자가 다 같이 재화를 입을 것이요 세상의 평화는 영원히 얻지 못하리니 옛 성현의 말씀에 윗사람이 아랫사람 보기를 적자같이 하면 아랫사람이 윗사람 보기를 부모와 같이 하고 윗사람이 아랫사람 보기를 초계같이 하면 아랫사람이 윗사람 보기를 원수같이 한다는 말이 다 이를 이름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4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복이 클수록 지닐 사람이 지녀야 오래 가나니 만일 지니지 못할 사람이 가지고 보면 그것을 엎질러 버리든지 또는 그로 인하여 재앙을 불러들이게 되나니라.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은 복을 지을 줄도 알고 지킬 줄도 알며 쓸 줄도 알아서 아무리 큰 복이라도 그 복을 영원히 지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인과품 19장 법문입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성인들은 현재 작은 이익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해를 입어가면서 영원무궁한 참 이익을 얻으시나 범부들은 작은 이익을 구하다가 죄를 범하여 도리어 해를 얻나니 참된 이익은 오직 정의에 입각하고 대에 맞아야 얻어지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번편 39장 법문입니다.

0: 생명체 불체성의 시민이며 일체 중생의 본성이며 대소유무게 분별함.
1: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부부의 돈은 첫째 화합이니 부부가 서로 경애하고 허물을 서로 용서하며 사업을 서로 도와서 끝까지 알뜰한 벗이 되고 동지가 될 것이요. 둘째는 신의니 부부가 서로 그 정조를 존중히 하고 방탕하는 등의 폐단을 없도록 하며 세상에 드러난 큰 죄가 아니고는 어떠한 과실이라도 관용하고 끝까지 고락을 함께 할 것이요. 셋째는 근실이니 부부가 서로 자립하는 정신으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생활해 넉넉한 가정을 이루며 인륜에 관한 모든 의무를 평등하게 지켜나갈 것이요. 넷째는 공익이니 부부가 합심해 국가나 사회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서로 충실히 이행하며 사선 사업이나 교

과 교육 사업 등에 힘 닿는 대로 협력할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세전 부부의 도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방송하는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WBS 부산 원음 방송은 호출부호 HLQJ, 주파수 FM 104.9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WBS 부산 원음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 원음방송 편성 책임자는 진기영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부산 원음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방송입니다. HLQJ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재환입니다. 초가을의 햇살은 여름의 태양과는 사뭇 다릅니다. 눈부시게 강렬하다기보다 세상의 모든 모서리를 부드럽게 감싸안는 포근함이 있어요. 숲의 나무들은 이제 서서히 잎을 떨어뜨릴 준비를 시작합니다. 새 잎을 틔우기 위해 치열했던 봄과 여름을 지나 이제 스스로를 비워내며 가장 단단한 겨울눈을 준비하는 자연의 지혜입니다. 무언가를 더 채우고 쥐려고 애쓰기보다 내 손에 쥔 불필요한 욕심과 감정의 무게를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 우리도 이 계절을 따라 시작해봐야겠어요. 성지의 아침 함께 하시지요.

좌선을 시작합니다. 좌선은 마음의 망념을 쉬게 하고 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몸에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를 오르게 하는 공부입니다.

정신은 항상 적적한 가운데 성성함을 가지고 성성한 가운데 적적함을 가집니다. 만일 혼침에 기울어지면 새로운 정신을 차리고 망상에 흐르면 정념으로 돌이켜서 무위자연의 본래 면목자리에 그쳐 머뭅니다.

이제 서서히 몸과 마음을 깨우고 의도를 연마하는 시간입니다. 정전수행편 의두요목 아홉 번째 조목으로 연마합니다. 부모에게 몸을 받기 전 몸은 그 어떠한 몸인가?

일원상사원문 반야바라밀다심경 효요암좌선문 독경을 합니다.

벌을 봉독해드립니다. 한우란 한이치의 법문과 일화 오직 한길 23절입니다. 대종사께서 대중에게 말씀하시었다. 성품자리를 일러보라. 이에 여러 가지로 대답하는데 인증을 아니하시고 정산종사에게 말씀하셨다. 정산이 한번 말하여 보라. 언어도가 끊어지고 심행처가 멸했습니다. 그 말이 꼭 맞다 하시고 인가를 하여 주시었다.

대종사님께 정산종사님의 존재가 얼마나 크고 믿음직하고 든든했을까 짐작이 되는 일화지요. 빙글에 미소가 지어지는 일화였습니다. 하늘한 한이치의 법문과 일화 들을 때마다 이처럼 소중한 에피소드들 더 많이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허윤정의 첼로 연주로 바흐의 아리오소 들려드리면서 성지의 아침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도 천지님, 부모님, 동포님, 법률님의 크신 은혜 속에 희망찬 하루를 맞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선현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히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시고, 사납고 악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삿되고 거짓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바르고 참된 마음을 얻게 하옵시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향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 2대 종법사이신 정산 종법사께서는 공덕을 짓는 데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남을 위하고 세상을 구원할 마음으로 널리 대중을 위해 기도하고 정성을 들인 신공덕이고, 둘째는 덕을 베풀고 보시를 행해서 실행으로 남에게 이익을 주는 행공덕이며, 셋째는 대도정법의 해명을 이어받아 정신, 육신, 물질로 도덕회상을 크게 발전시키는 법공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 공덕 가운데 법공덕이 가장 근본된 공덕이라고 밝혀주셨는데요. 부산 원음 방송에서는 법문 공양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이 법공덕을 쌓을 소중한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부산 051-241-1047번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전해주시는 법공덕이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원음 방송의 법문 공양에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물질 문명은 주로 육진 생활에 편리를 주는 것이므로 그 공효가 바로 현상에 나타나기는 하나 그 공덕에 국한이 있으며 도덕 문명은 원래 형상 없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는 것이므로 그 공효가 더디기는 하나 그 공덕에 국한이 없나니 재생 의세하는 위대한 힘이 어찌 물질 문명에 비할 것이며 그 광명이 어찌 한 세상에 그치고 말 것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32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라디오 전서 반갑습니다. 라디오 전서 진문진 교무입니다.

대종사님은 사람이 밥 하나 먹고 말 한마디 하는 데에도 공부가 있나니 만일 너무 급하게 먹거나 과식을 하면 병이 따라들기 쉽고 아니할 말을 하거나 정도에 벗어난 말을 하면 재앙이 따라붙기 쉬우니 밥 하나 먹고 말 한마디 하는 것을 작은 일이라 하여 방심하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밥을 급하게 먹거나 과식을 하면 체하거나 배탈이 나기 쉽고 또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원망을 사서 상대방과 멀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처럼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우리가 소홀히 대하거나 방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그로 인해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매사에 꾸준한 공부심으로 행동 하나하나 말 한마디라도 신중하게 하면서 어떤 일을 하든 좋은 결실을 맺는 원흥가족이 되시기 바랍니다. 법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정전입니다.

제 11장 계문 보통급 십계문 연고 없이 살생을 말며 도둑질을 말며 간음을 말며 연고 없이 술을 마시지 말며 잡기를 말며 악한 말을 말며 연고 없이 쟁투를 말며 공금을 범하여 쓰지 말며 연고 없이 심교간 금전을 여수하지 말며 연고 없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 특신급 십계문 공중사를 단독이 처리하지 말며 다른 사람의 과실을 말하지 말며 금은 보패 구하는데 정신을 뺏기지 말며 의복을 빛나게 꾸미지 말며 정당하지 못한 벗을 쫓아 놀지 말며 두 사람이 아울러 말하지 말며 신용 없지 말며 비단같이 꾸미는 말을 하지 말며 연고 없이 때 아닌 때 잠자지 말며 예 아닌 노래 부르고 춤추는 자리에 조차 놀지 말라. 법마 상전급 십계문 아만심을 내지 말며 두 아내를 거느리지 말며 연고 없이 사육을 먹지 말며 나태하지 말며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말며 망령된 말을 하지 말며 시기심을 내지 말며 탐심을 내지 말며 진심을 내지 말며 치심을 내지 말라. 제12장 솔성요론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을 것이요. 열 사람의 법을 응하여 제일 좋은 법으로 믿을 것이요. 사생 중 사람이 된 이상에는 배우기를 좋아할 것이요. 지식 있는 사람이 지식이 있다 함으로써 그 배움을 놓지 말 것이요. 주색 낭류하지 말고 그 시간에 진리를 연구할 것이요. 한편에 착하지 아니할 것이요. 모든 사물을 접응할 때 공경심을 놓지 말고 탐한 욕심이 나거든 사자와 같이 무서워할 것이요. 일일시시로 자기가 자기를 가르칠 것이요. 무슨 일이든지 잘못된 일이 있고 보면 남을 원망하지 말고 자기를 살필 것이요. 다른 사람의 그릇된 일을 견문하여 자기의 그름은 깨칠지언정 그 그름을 드러내지 말 것이요. 다른 사람의 잘된 일을 견문하여 세상에다 포양하며 그 잘된 일을 잊어버리지 말 것이요. 정당한 일이거든 내 일을 생각하여 남의 세정을 알아줄 것이요. 정당한 일이거든 아무리 하기 싫어도 죽기로써 할 것이요. 부당한 일이거든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죽기로써 아니할 것이요. 다른 사람의 원 없는 데에는 무슨 일이든지 권하지 말고 자기 할 일만 할 것이요. 어떠한 원을 바라여 그 원을 이루고자 하거든 보고 듣는 대로 원하는 데에 대조하여 연마할 것이니라.

원불교 정전수 행편 계문과 솔송요론 최초법어를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어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131장 사은님 사은님이었습니다. 다음은 대종경 법문을 봉독해 드립니다.

대종사 대각을 이루시고 그 심경을 시로써 읊으시되 청풍월상시에 만상자연명 즉 맑은 바람 불고 밝은 달 떠오르니 우주의 삼라만상이 저절로 밝아진다 하시니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성품이 정한즉 선도 없고 악도 없으며 동한즉 능히 선하고 능히 악하나니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선과 악을 초월한 자리를 지선이라 이르고 고와 낙을 초월한 자리를 극락이라 이르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성리품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돈은 원흉하여 유와 무가 둘이 아니요 이와 사가 둘이 아니며 삼과 사가 둘이 아니요 동과 정이 둘이 아니니 둘 아닌 이 문에는 포함하지 아니한 바가 없나니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돈은 서로 통하여 간격이 없건만은 사람이 그것을 알지 못함으로 스스로 간격을 짓게 되나니 누구나 만법을 통하여 한마음 밝히는 이치를 알아 행하면 가히 대원정각을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성리품 4장과 5장 말씀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만일 마음은 형체가 없으므로 형상을 가히 볼 수 없다고 하며 성품은 언어가 끊어졌으므로 말로 가히 할 수 없다고만 한다면 이는 참으로 성품을 본 사람이 아니니 이에 마음의 형상과 성품의 체가 완연히 눈앞에 있어서 눈을 굶굴리지 아니하고도 능히 보며 입만 열면 바로 말할 수 있어야 가히 밝게 불성을 본 사람이라고 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성리품 6장 말씀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수도하는 사람이 견성을 하려는 것은 성품의 본래 자리를 알아 그와 같이 결함없게 심신을 사용하여 원만한 부처를 이루는 데 그 목적이 있나니 만일 견성만 하고 성불하는 데 공을 들이지 아니한다면 이는 보기만 좋은 나부로 만든 도끼와 같아서 별 소용이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성리품 7장 말씀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견성이라 하는 것은 비하건대 거부 장자가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재산으로 알지 못하고 지내다가 비로소 알게 된 것과 같고 솔성이라 하는 것은 이미 자기의 소유인 것을 알았으나 그동안 잃어버리고 지내다가 모두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 바 되었는지라 여러모로 주선하여 그 잃었던 권리를 회복함과 같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성리품 8장 말씀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종교의 문에 성리
즉 우주와 인생의 근본 이치를 밝힌 바가 없으면 이는 원만한 도가 아니니 성리는 모든 법의 으뜸과 근본이 되고 모든 이치의 바탕이 되는 까닭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성리품 9장 말씀입니다. 대종사 복내정사에 계시더니 때마침 큰 비가 와서 층암절벽 위에서 떨어지는 폭포와 사방 산골에서 흐르는 물이 줄기차게 내리는지라 한참 동안 그 광경을 보고 계시다가 이윽고 말씀하시기를 저 여러 골짜기에서 흐르는 물이 지금은 그 갈래가 비록 다르나 마침내 한 곳으로 모아지리니 만법 규일의 소식도 또한 이와 같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성리품 10장 말씀입니다.

오늘 대종경 법문은 성리품 1장에서 10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대종사님 영촌마을이었습니다. 이어서 정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6. 하김이 묻기를 평소에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 가오리까? 말씀하시기를 대체로는 좋은 생각은 그대로 두고 사심만 제거하는 것으로 표준을 삼되 때로는 선악간 모든 생각을 다 끊는 기회도 가져보라. 또 묻기를 평소에 챙기지 못하였던 좋은 일이 좌선할 때 문득 생각나면 어떻게 하오리까? 대답하시기를 바로 명념하고 놓아버렸다가 좌선 후에 다시 챙기어 처리하라. 27. 하김이 묻기를 어찌하면 공심이 양성되오리까? 답하시기를 이 몸이 사은의 곡물임을 알 것이요. 그러므로 보은은 의무임을 알 것이요. 인생의 참 가치는 이타에 있음을 알 것이요. 자리의 결과와 공익의 결과를 철저히 자각할 것이니라. 28. 하김이 묻기를 도통, 법통, 영통에 대하여 알고 싶나이다. 말씀하시기를 도통은 견성함이요, 법통은 이치를 응하여 법도를 건설함이요, 영통은 신령한 밝음을 얻음이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도통, 법통을 먼저 하고 끝으로 영통을 하여야 하나니 만일 영통을 먼저 하면 사람이 사에 떨어져 그릇되기 쉽고 공부도 커 나가지 못하나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신통은 성인의 말변지사라. 주세성자가 신통으로 일을 삼으면 인도 정의를 누가 붙잡으리요? 새 세상 도인들은 신통을 쓸 필요가 없나니 과학의 모든 문명이 모두 신통이니라. 29. 양 도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동정간에 일심을 여의지 않는 것이 곧 입정이며 그 일심으로서 육근 동작에 바른 행을 나타내는 것이 곧 신통이니라. 30. 학인에게 말씀하시기를 공부하는데 큰 많은 내가 무던하거니 하는 것이니 이것은 법식의 채증이니라. 31. 시자 묻기를 무슨 일이나 다 사례고 처리하오리까? 말씀하시기를 일상의 일 외에는 먼저 말하고 처리하라. 내가 알고 있어야 기운이 상통하여 그 일이 잘 되어가나니라. 또 묻기를 지도인의 허물이 눈에 띄일 때에는 어떻게 하오리까? 말씀하시기를 꼭 의지해야 할 사람의 허물이 눈에 뜨이거든 스스로 박복함을 하날 것이요. 의혹이 풀리지 아니하거든 직접 고하여 해혹할지니라. 32. 하김이 묻기를 부처님에게도 친소와 원근이 있나이까? 말씀하시기를 친소와 원근이 없지는 아니하나 일을 처리할 때에 오직 공변되고 치우침이 없이 두루 보아 처리하시나니라. 대종사께서도 공심 있고 착한 사람을 보면 정이 더 건넌다고 하셨나니라. 33.
학인이 묻기를 안분을 하면 세상에 전진이 없지 않겠나이까? 말씀하시기를 의욕이 없고 게으른 것이 안분이 아니요 순서를 바르게 잡아 태연히 행하는 것이 안분이니 자기의 정도에 맞추어 전진할지니라. 34. 학인이 묻기를 끝내 불의한 사람을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자비이오니까? 말씀하시기를 불의한 사람을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으면 큰 경계를 써서 개과를 시키는 것도 자비니 선악을 불구하는 자비는 참 자비가 아니오 죄고를 방지하여 주는 것이 곧 활불의 자비니라. 그러나 마음에 미워서 해할 마음이 있으면 자비가 아니니라. 35. 학인이 묻기를 자리 다는 물질로만 하는 것이오니까? 말씀하시기를 말과 행실을 잘하여 남의 수행에 모범이 되어주는 것도 훌륭한 자리이타가 되나니라.

0: 오늘 정산종사 법원은 응기편 26장에서 35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창작성가 솔선수범을 박은환의 노래로 들었습니다. 이어서 대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립니다.
1: 9.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최대의 행복은 최대의 불행을 넘어서야 오나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이니라. 부처님이 인욕선인이었을 때 가리왕에게 팔다리가 짓기는 고통을 당하며 넘기신 그런 공덕이 없었다면 어찌 부처가 될 수 있었겠는가. 장차 우리도 그런 경계가 수없이 있으리니 단단히 각오하고 넘기지 않으면 진리가 자격이 없다 하여 남김없이 빼앗고 마느니라. 1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랑받고자 하거든 먼저 남을 사랑할 것이요 내가 미움받지 않고자 하거든 먼저 남을 미워하지 않아야 하나니 이것이 바로 인과의 철칙이니라. 과거에는 인과가 시간과 공간을 두고 먼 인연으로 찾아와 해원에 어려운 점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시간과 공간을 두지 않고 가까운 인연으로 찾아오게 되므로 해원하는 일이 한결 쉬워졌으니 오직 달게 받을 뿐 갚지는 말라. 1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이 몸은 사은의 빚이니 선행을 했더라도 복을 지었다 생각하지 말고 과거에 가져다 쓴 빚을 갚았다고 생각하라. 선을 행하고 그것을 복이라 생각해 상대가 몰라주면 원망이 나오기 쉽나니 빚을 갚는 마음으로 오롯이 선을 닦는 데만 힘쓰라. 12.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자기에게 주어진 복도 다 차지하지 못하면서 남의 복까지 넘보고 간섭하는 사람이 많나니 주어진 복을 알아 온전히 차지하려는 사람은 남에게 해도 끼치지 않으려니와 자기 일이 바빠서 남의 일을 간섭할 여유도 없느니라. 13.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말은 마음의 소리요 행동은 마음의 자취니 말을 좋게 하면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어 돌아오고 말을 나쁘게 하면 그것이 재앙이 되어 나에게 돌아오느니라. 그러므로 혹여 터무니없는 욕됨을 당할지라도 남을 원망하지 말고 스스로 몸을 살피는 데 힘쓰라. 14.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급한 일을 당했을 때는 시비를 가리기 전에 먼저 그 일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힘쓰라. 시비를 가릴 때에는 도를 갖춘 이가 먼저 해를 차지해야지 만일 도가 없는 사람에게 해가 되면 이는 도덕가에서 할 일은 아니니라. 해를 다 차지하고도 도덕만 잘 갖추면 결국은 바르게 돌아오는 이치가 있느니라. 15.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돌아오는 시대는 내 일이 남의 일이고 남의 일이 내 일이므로 약삭 빠르게 자기 일만 하는 사람은 결국 고독을 면치 못하게 되느니라. 16.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는 앞으로는 한 사람의 기운이 천지 기운을 막을 수 있으므로 개미에게라도 기운이 막히면 안 된다고 하셨나니 혹 누가 나에게 불평을 하거나 비난을 한다 해도 나의 덕이 부족함을 탓할 뿐 상대심을 갖지 말고 내가 먼저 합력하고 길을 터야 하느니라.

라디오 전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발견하고 보온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도 대종경 공부와 함께 법설에 녹아 있는 은혜로운 기운으로 마음 공부하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제 그 운동, 만세 운동에 참여한 것이 빌미가 돼가지고 어딘가 하면요, 수감을 당해요. 감옥살이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목포 지방법원에로 이송이 되는 거예요. 수감을 당해가지고 만세운동에 참여했다는 그 빌미 때문에.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 양반이 이제 어딘가 목포 지방법원에서 뭔가 하면요, 3년간 옥고를 치르는 거예요. 선고를 받아가지고 3년간 그게 징역을 산다 이 말이죠. 3년간요. 그게 대단한 분이죠. 이런 지금 분이에요. 그래서 3년간 자기가 이제 옥고를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옥고를 치르고는 이제 풀려갖고 이제 났을 거 아닙니까? 3년 징역형을 받았으니까요. 이제 그렇게 나왔는데, 원기 12년, 그렇게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지금 거기서 이제 그 옥고를 치르고 나와가지고, 원기 그 12년에 전북 익산에서 평소에 잘 알고 지내는 그와 같은 목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박대원 선지님이 당신이 익산에 잘 아는 목사가 있었어요. 목사. 이 목사 친구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가 봐. 목사 친구. 근데요, 그 목사가 뭐라 그런가 하면 이 양반이 말이죠. 옥고를 치르고 돌아다니면서 온 세계를 유랑을 했잖아요. 당신 그러지 말고 익산에 가면은 불법연구회가 있는데 여기에 소태산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다. 그러니까 한번 만나봐라 하는 부탁을 받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이런 목사 좋겠죠. 인연을 맺어주는 거예요. 그렇게요. 한번 만나봐라. 이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은요, 참 그 당시에 말입니다. 우리 대종사님에 대한 그 어떤 그 사회적 분위기, 이거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사회적 분위기가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로서 또 하나의 교단을 창립한 분으로서 말이죠. 그렇게 지금 이제 그 지금 한다 이제 권고를 받았다 이 말이죠. 이제 그래 가지고 이제 지금 총부를 내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분이요, 총부를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양반이 이제 내방을 지금 해가지고. 그래갖고는 소태산 대종사님을 뵙는 거요. 그게 이제 뵈니까 대종사님께서 이분에게 뵈면서 바로 자기가 입교하겠다 하는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게 하겠다고 하니까 대종사님께서 법명을 어떻게 주는가 하면 대완. 대완. 그 자리에서 그냥 대완. 이름도 멋지게 지었죠? 대완. 이렇게 딱 이름을, 법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박대완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박대완이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그래갖고 처음에 이제 들어와가지고요. 처음에 이제 지금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전부 출신을, 그리고 바로 전부 출신을 서원하는 거예요. 박대완이라는 법명을 받으면서 이렇게 이제 유랑 생활을 다 끝내고, 자기는 불법 연구에 전무하겠다 하는 전무 출신 서훈을 딱 하는 거예요. 딱 하니까 처음에 이제 우리 대종사님께서 이걸 이제 어떻게 지금 이제 하시는가 하면요. 딱 들어오면은요, 처음에 간사처럼 이렇게 우리 간사 생활 하죠? 지금도 간사 안 합니까? 간사 생활 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제 농업부 부원으로 딱 임명을 하는 거예요. 농업부 부원으로요. 그래서 농업부 부원으로 이제 처음 와서 이제 이 일을 지금 했는데, 이 농업부 부원으로 이제 박대완 선지님이 이걸 하시면서 이제 뭐를 지금 그때 그 당시에 하셨는가 하면요, 저 알봉 있죠. 알봉. 아, 지금 뭐 알봉 그거 뭐가 있는가 모르겠네. 예전에는 그거가 지금 우리 저 영매면 생기기 전에 묘지였잖아요. 알봉 묘지였으니까. 근데 거기 예전에는 우리가 그 알봉을 전부 다 불법 연구해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 알봉에다가 뭐를 이제 이 지금 박대원 선지님 그 농업부에서 일을 하시는가 하면 박을 심었어요. 박을요. 박. 그 돈은 얼마 되겠습니까? 그래서 박을 심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박을 심어가지고 바가지를 만들고 이제
염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어디다 갖다 파는가 하면 황덩장에다 받았어요. 황덩장에다가 파는 이 일을 처음 시작하셨단 말이죠. 그 시작하신 분이 지금 박대원 선지님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이죠. 사회적으로 정말 일본에서 유학까지 하고 온데 시베리아로 유랑을 하시면서 또 기비독립 만세 운동을 펼치신 그런 분을 말이죠. 처음에 농업법 무언으로 해가지고는 알봉에서 박심어갖고 상등장에다 박팔고 그런 일을 하셨다니까요. 자, 이제 그렇게 좀 딱 하시고, 그러고 나서는요. 바로 말이죠. 원기 14년에, 14년 무진 동선 이후에, 동선을 마치죠. 동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지금, 이 동선은요. 이건 뭔가, 이 지금 3개월 선납니다. 이때는요. 3개월간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뭔가 하면요. 지금으로 말하면요.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영산대학교. 여기 지금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선을 딱 마쳤잖아요. 딱 마치니까는요. 바로 뭔가 하면요. 교무로 발령을 내시는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근데 그 발령을 낸 곳이 첫 발령지가 어딘가 하면요. 첫 발령지가요. 마령교당. 마령. 우리 교단에 지금 마령에서 나오신 분들 많습니다. 자포에서 더 들어가죠. 더 들어갔고, 마령. 이 마령도 이름 좋죠. 말맞자 신령영자. 말이 신령하다. 그리고 마이산 있죠. 마이산. 말, 이거 아닙니까? 마이산이요. 그 근처에요, 마령이요. 그래서 그 마령교당 교무로 부임을 시키는 거예요. 선 한 번 나고 농업부 부근으로 그렇게 하다가, 그런데요, 사회적인 그 어떤 그 지금 그 자기의 프로필이나 말이죠. 사회적인 모든 입장은요, 할만하죠. 할만한데 농업부 부근으로 그렇게 박신고 박팔고 하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 지금 원불교라 불법연구회라고 하는 그 과정을 하나하나를 익혀가는 거예요. 익혀가도록 만들어가지고는 교무로 첫 발령을 마령교당에다 낸다 이 말이죠. 이제 이렇게 이제 냈는데 그래서 그거 가가지고 이 양반이 말이죠. 뭐를 지금 이제 하는가 하면요. 농촌 개몽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할만하죠. 그런 지금 실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요. 그렇게 농촌 개몽운동을 마령에서 말이죠. 적극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는요. 한문교육, 한글교육 모든 교육을 말이죠. 일반 사람들 모아다 놓고는요. 선생할 만하죠. 그러갖고는요. 다 지금 교육을 시켜갖고 다 지금 하니까요. 지금 불법연구에 사람들이 왜 오는가 하면요. 배우러 오는 거예요. 처음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배우러 왔다 가는 교도가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교화를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이래가지고요, 이분이 말입니다. 얼마나 교화를 잘 하시는가 하면, 그래서 마령에 계시다가 또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그 지적, 어떤 기반, 자기가 가진 지적 기반 있잖아요. 이 지적 기반. 이 기반을 말이죠. 교화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하는 거예요. 이 지적 기반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요. 그런 틀을 못 만나면 절대로 그것은 지적 기반은 그냥 필요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저도 지금 지적 기반이 있잖아요. 있지만도 내가 이걸 발표할 수 있는 터전이 있잖아요. 그 터전이 있으니까 지적 기반이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은 말이죠. 자기의 지적 기반을 말이죠. 교회에다가 그대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용신교당을 갑니다. 용신교당을 가가지고요, 이 지적 기반을 전부 다 활용을 해가지고 출석 교도가 몇 명이 됐는가 하면요, 300명의 교도를 만드는 거예요. 300명! 지금 300명 나오는 교당 있습니까? 대단하잖아요. 300명을. 그러면서 또 이분이 하는 거 하면 일제가 마지막에 전부 다 하면요, 이 총무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대전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숟가락, 종, 세부치,
이런 거 있으면 다 갖고 갑니다. 공출해야 돼요. 그랬잖아요.

김 재배하죠? 김을 재배를 하는데, 그 완도, 우리 그 지금 저, 그 교당에서 말입니다요. 그 이제 저 새벽에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요. 전부 이제 뭔가 하면 새벽에 이제 종을 쳐주는 거예요. 교당에서 종을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종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뭔가 하면요. 배를 타고는 나가갖고는요. 바다에 가서 김 재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는요. 완도가 부자가 됐다니까. 그 완도 지역 사회가 부자가 됐어요. 왜 부자가 됐는가 하면요. 김을 팔아갖고. 김이 자산이 되잖아요. 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을 팔아갖고는요. 그거 가지고 지금 그게 지금 해서 하는데 말이 있습니다. 말이 뭔가 하면 광주에서 돈 썼다고 하면은 완도 사람이에요. 썼다고 하면은 완도 사람이에요. 그러고는요, 돈요, 500원짜리, 1000원짜리, 이런 것을 개가 물고 댕겼다. 개가 물고 댕겼대요. 이게 뭔가 하면요, 교당에서 그 역할을 해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우리 초창기 원불교가 일어나는 과정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말이죠. 교당에서 교도 생활하시는 여러분들, 이런 말이죠. 선지님들이 보여주셨던 사례를 우리는 말이죠. 창조적으로 다시 개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지 지금 교화가 살아나는 것이지. 이런 말이죠. 역할들을 이 당시에 초창기 우리 어른들은 하셨다 이 말이죠. 그거 하시는데 그 용신교당에 그래서 그 범종을 말입니다. 끝까지 지켰어요. 대단한 분이지요. 끝까지 지켰어요. 이런 분이 박대원 선지님이세요. 안 좋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하시다가 그렇게 이제 하시다가 그게 이제 또 일제가 탄압할 때그 불법 영구의 찬송가 있죠. 구주이신 대종사님 탄생하시사 천냥몽 만만겁을 즐겨 봅시다. 그 노래 있죠. 근데 일본이 그거 못 하겠죠. 그 얘기 들었습니까? 그 노래를 못 부르게 했다니까요. 천냥무궁만만겁을 구주이신 대종사님 탄생하시사. 이 노래를 못 부르게 한 거예요. 못 부르게 하니까 이 박대환 선제님은 용신교당에서 끝까지 이 노래를 불렀다니까. 이것도 쉽습니까? 대단하시죠? 이런 선제님이세요. 이런 선제님의 역할을 이분이 하신 분이 박대환 선제님이시다. 오늘요, 여러분들, 참, 우리가 이 박대환 선지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이것을 우리가 새삼스럽게 다시 이제 우리가 다시 이렇게 그참 되새기는 이제 그와 같은 시간이 그 돼야 될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요, 그렇게 하다가 오사카 교당으로 또 부임을 시켜요. 오사카 교당. 그러니까 첫 일본 교무죠. 대종사님 당대 때 오사카, 일본 오사카 교당 교무로 갔다가 결국은 교환을 못하고 또 돌아오세요. 그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사카 교당까지 첫 원불교 일본 교무 제1호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사카까지 가셨다가 그게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오시고 그래갖고 결국은요 이제 이분이 이제 이렇게 가셨다가 이제 되고 그 다음에요 또 이제 하나 중요한 것이요. 이때 이분이 박대원 선생님이 수의단이 됐어요. 수의단이 됐다 이 말이죠. 수의단이 되면은 이 수의단은 우리 교단의 최고 결의기관 아닙니까?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WBS 원음방송 캠페인 음식물을 낭비하지 맙시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있을지 모릅니다. 한쪽에선 음식물이 넘쳐나고 또 다른 쪽에선 먹을 것이 부족하니 우리들이 얼마나 이기적이며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닐까요? 우리 주변의 크고 작은 식당엔 여전히 풍성한 식단들로 넘쳐납니다.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가 쌓이고 또 그것을 치우느라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까? 음식을 필요한 양만큼 준비하고 항상 이웃을 돕는 마음을 가집시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자녀가 아무리 효도한다 하여도 부모가 그 자녀 생각하는 마음을 당하기 어렵고 제자가 아무리 정성스럽다 하여도 스승이 그 제자 생각하는 마음을 당하기 어려우리니 만일 제자가 스승 신봉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스승이 제자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의 반만 되어도 가히 그 법이 건네게 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신성품 9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기대 이상으로 슬슬 풀리는 날이 있는가 하면요. 아주 간단한 것도 시간이 드는 날이 있어요. 또 상습적으로 정체되던 구간은 뻥 뚫리고 통행량이 적은 도로에서 이상하게 막힐 때도 있고요. 하루에도 몇 번씩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면서 아, 내 맘대로 되는 건 없구나 깨닫곤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늘 그럴 수 있지 생각해야겠다고 다짐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오늘 하루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겨보는 건 어떨까요? 9월 8일 화요일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0: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1: 오늘은 저에게 선물하려고요.
2: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요.
3: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별일은 없는데 그냥요.
4: 왜 꽃을 사시나요? 이유가 꼭 있어야 할까요? 나를 위해, 소중한 사람을 위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하게 만드는 꽃 한 송이.
2: 엄마, 여기 꽃.
5: 고마워.
4: 오늘 귀갓길, 꽃 한 송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하겠습니다.
6: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7: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8: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9: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0: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9월 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첫 곡은 조이의 그럴 때마다 전해드렸어요. 어쩔 수 없는 걸 너무 마음에 담아두거나 또 억지로 바꾸려고 하면 근데 결국 힘들어지는 건 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 예상과 벗어나는 상황에선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유연하게 받아들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혹시라도 그런 상황들과 마주하신다면 아유 그럴 수 있지. 그래 그럴 수 있다. 그렇게 보내보시면서 스트레스도 마음의 부담도 한결 내려놓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쉽지 않지만 우리 오늘도 혹시나 막시나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한번 연습해보자고요. 나 자신을 위해서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한번 연습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하나이칠님이 연하씨 좋은 아침이에요. 창문을 여니까 공기가 썰렁하네요.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큰데요.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글 보내주셨어요. 이게 또 한절기라서 감기 걸리시는 분들 주변에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이때 건강 잘 챙기셔야 됩니다. 오하나이칠님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침 저녁으로는 바람 꽤나 선선한데 와 어제 한낮에는 또 그 바람은 선선하게 불지만 햇살이 엄청 강해서 해배 치는 곳에 서 있으니까 와 엄청 뜨겁고 따갑더라고요. 제가 어제 주유를 하러 주유소에 들렀는데 제 주유기 앞에 뭐 이렇게 돋보기로 누가 이렇게 햇살을 모아놓은 것처럼 해가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와 주유를 하는 동안 서 있는데도 너무너무 뜨거워서 야 이게 무슨 일이라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햇살 자체는 좀 강하니까요. 여러분 자외선 차단제도 잘 챙겨 바르고 다니시길 바랄게요. 2112님 언젠가부터 너무 내 뜻대로만 하려는 게 욕심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쵸 사실 그렇기는 하죠. 그 욕심을 내려놓으니까 한결 가벼워졌어요 라고 하시면서 글 보내주셨습니다. 이하나하나이님 와 그래요. 스스로 발견하고 스스로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옳은 것 같고 내 뜻대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고 그걸 내려놓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이하나하나이님 한결 가벼워지셨다니 저도 한번 그 뒤길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2시간 여러분과 이야기 함께 나눌 거고요. 듣고 싶은 노래들도 골라서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2부에는 3곡까지 쭉 묶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쌩하니 2부에서 바로 들려드리는 신청곡 왔쨔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남긴 글 100원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로 여러분의 이야기들 듣고 싶은 음악들 잔뜩 담아서 보내주세요. 다비치 타임캡슐 우주 드라우닝.

다비치의 타임캡슐 우주의 드라우닝 두 곡의 노래를 듣고 왔고요. 7시 18분 59초 19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0636 뒷번호 쓰시는 분께서 화창한 가을 아침이네요. 하하, 낮엔 좀 덥겠지만 그게 또 뭐 초가을의 맛이 아닌가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네요. 이게 초가을의 맛이네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고 한낮에는 그래도 좀 따뜻하고 이런 것이 초가을의 맛이죠. 이거 말고도 초가을의 맛 진짜 많은데 오늘은 그래서 점심 저녁 때는 뭐 맛보실 계획이신가요? 남들은 뭐 먹는지 그게 왜 그렇게 궁금한지 모르겠어요. 저도 남부럽지 않게 야무지게 좀 챙겨 먹고 싶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들 오늘도 저희와 많이 많이 나눠주세요. 라붐의 노래 듣고 옵니다. 상상 더하기.

라붐의 상상 더하기 전해드렸습니다.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부 끝곡이에요. 내일 그리고 남겨진 것들 전해드리고 2부 준비해서 올게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2: 지금 방송 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 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본교의 설립 동기는 과학의 문명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물질 문명을 선용하기 위하여 그 구하는 정신과 사용하는 정신을 바로 세우자는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경의편 2장 법문입니다.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Sweet My Love, 바다의 노래였습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9월 8일 화요일 함께하고 계시고요.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에는 신청곡 왓쩌염 준비하고 있어요. 잠시 후 오늘 음악 택배를 골라주신 분 저희가 쌩하니 세 곡의 노래 또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래들을 골라주셨을지 여러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4부에는 소소한 행복의 순간을 발견해보는 오늘도 아주 나이스!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 나를 웃음 짓게 만든 행복과 감사의 순간들 역시 저희와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3부에는 나에 대한 시시콜콜한 TMI를 대방출해보는 시간 드가정만상회 TMI 대잔치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돌아보면 금세 코앞으로 다가오는 주말을 좀 더 알차게 보내보기 위해서 미리미리 주말 계획을 좀 세워볼까 합니다. 이 또 가을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계절 아니겠습니까? 어디 나들이 가기 딱 좋은 계절인 가을, 쌩하니 사라져버리기 전에 미리미리 좀 계획을 세워보자고요. 이번 주말, 여러분의 주말 계획은 무엇인지, 주말에 뭐 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얘기들 3부에 들려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담긴 글 100원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로 저희랑 친구 맺으시고 1대1 채팅으로 글 보내주세요. 투어스 드림 위드 어스 전해드리고 신청곡 배송해드릴게요.

매일매일 신속 정확하게 스펠처럼 빛나는 고객님의 신청곡을 로켓하고 쓱 빠르게 배송해드릴게요. 신청곡

반갑습니다. 특가전 고객님, 고객님만을 위한 단 하나뿐인 음악 배송. 평일 오전 7시 30분까지 세 곡의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주문 즉시 도착 보장 바로 배송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뒷번호 2594 고객님께서 나의 오늘의 선물을 주고 싶어서 듣고 싶은 노래 세 곡을 신청할게요 라며 보내주신 박효신의 기프트, 아이유의 가을아침, 백예린의 산책까지 세 곡의 노래가 지금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2594 고객님,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2: 오늘의 바다는 내일의 기회를 열고 청년의 도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모두의 꿈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통달하고 망념이 없어지면 이것이 곧 다시 없는 낙원이니 처지에 편안하면 몸에 욕됨이 없고 원리를 미리 알면 마음이 항상 한가하리라. 망념이 끊어지면 천진이 나타나나니 이렇게 일심이 되면 낙원이 무궁하리라.

0: 경산정사 법어 원리편 59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MG 새마을금고 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으쌰으쌰!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으쌰으쌰! 저 조정석과 MG 새마을금고 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2: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이지형, 오지은, 소리벽 3부 첫 곡이었습니다. WBS 원음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9월 8일 화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화요일 3부 오늘은 특정반성회 TMI 대잔치에서 여러분과 저와 신나게 가볍게 수다 한번 떨어볼까요? 오늘은 한 주 한 주 허투루 보낼 수 없는 이 주말 어떻게 하면 아깝지 않게 보낼 수 있을지 계획들을 좀 세워볼까 해요. 여러분은 올 가을 이번 주말 당장 뭐하고 보내실 건지 여러분의 이번 주말 계획들이 궁금해집니다. 저희와 수다 떨어주세요. 오늘도 방송에 사연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는 방송 끝난 직후에 모바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혹은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하신 후 1대1 참여로 글 보내주세요. DJ DOC의 Run to You 듣고 반상회 개최해볼게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고 누구도 물어보지 않았던 나만의 TMI. 오늘 특가정반상회에서 시원하게 털어놓고 가세요. 특가정반상회 TMI 대잔치! 아우, 날이 참 좋다. 좋아도 진짜 너무너무 좋다. 정말. 아우, 지난 토요일이랑 일요일에도 창밖을 보는데 말이야. 하늘이 어찌나 예쁘든지. 집에만 있기는 너무 아까워서 일부러라도 내가 나갔다 왔잖아. 아, 그러니까 기분이 아주 좋더라. 자기들은 그래서 뭐 했어? 으이그! 그냥 누워만 있으면 어떡해. 이런 날들이 정말 길지가 않아, 자기야. 부지런히 즐겨야지. 말 나온 김에 다가오는 주말은 우리가 더 알차게 즐기기 위해서 지금부터 계획을 좀 하나씩 세워보자 이거야.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8970번 아니면 카카오톡 채널로 자기들의 이번 주말 계획들 하나씩 얘기들 좀 해보자고. 뭐 좋은 거 있으면 추천들 좀 해주고 말이야. 자자, 일단 커피로 목 좀 축이면서 한 명 한 명씩 얘기 좀 해볼까? 그래, 자기는 이번 주말에 뭐 할 거야?

타가정만상의 TMI 대잔치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좋은 계절 가을을 그냥 흘려보낼 순 없잖아요. 알뜰살뜰 주말 계획 한번 세워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주말에 뭐 할 계획이세요? 여러분의 주말 계획 저희와 공유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8970 오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혜경의 여행, 도로시의 소풍, GMF 밴드의 So Nice 전해드렸고요. 3부 끝곡은 스위스로 피처링 미노이에요. 러브 드라이브.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2: 쉿! 나만 알고 싶은 우리 동네 작은 가게들 하나쯤 있다면 그 가게 마음껏 이용하고 응원해주세요. 동네 가게를 이용할수록 우리 경제가 살아나니까요. 세상 가장 쉬운 응원. 같이 가요. 작은 가게로. 부산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지도자가 무념의 큰 덕으로 대중을 두루 포섭하는 것이 비하건대 한몸 가운데 심장이 가슴속 깊이 들어있어 전신을 총섭함과 같다 할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60장 법문입니다.
4: 특별한 아침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Wow, good morning. 축하.

0: 빵아입니다.
1: 예.
2: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3: 르노.
4: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르노.

김동률의 출발 4부 첫 곡이었습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9월 8일 화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화요일 오늘 특화상반상회 TMI 대잔치 우리 반상회 주민 여러분들의 이번 주말 계획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세경님은요, 요즘엔 일어나면 창부터 열어요. 아침 공기가 막 선선하고 상쾌한 게 바람이 속삭이는 것 같아요. 캠핑 가자! 캠핑 가자 하고요. 그래서 주말엔 부안적으로 캠핑 가려고요. 올여름에 너무 더워서 못 갔는데 지금 너무 설레요 라고 아침 공기가 캠핑 가자 라고 자꾸 속삭인다는 말이 너무 귀엽네요. 세경님 부안쪽 캠핑이라니 잘 다녀오세요. 진짜 봄 가을 캠핑이 그렇게 좋다더라고요. 정은희님, 주말에 청양에서 열리는 구기자 축제 가서 구기자도 사고 김장용 고추도 사오려고요. 작년에는 혼자 갔는데 이번엔 친구랑 같이 가서 축제도 즐기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올 거예요. 생각만 해도 미소가 번지네요 라고 하시면서 글 보내주셨습니다. 5229님, 18년 지기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대부도에 1박 2일 여행 가기로 했어요. 물놀이도 하고 랜덤 비빔밥 만들기도 할 거예요. 와, 제대로신데요? 이 친구들과는 철없이 놀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라고. 랜덤 비빔밥, 과연 무엇을 들고 오실지. 다 같이 고추장만 들고 오시는 건 아니겠죠? 재료들 쫙 가져왔는데 또 누군가 고추장을 안 가져온다. 이것도 좀 낭패인데. 9603님, 지난 주말에 공항 쪽에 갔다 오는데 하늘의 구름이 풍선 띄워놓은 듯이 멋지더라고요. 이번 주말에는 인천 쪽 왕산해수욕장 구경하고 탄도항의 멋진 노을을 보고 올 겁니다. 벌써부터 가슴이 설레네요. 아니, 계획이 많으실까 싶었는데 뭐 이렇게까지 다양한 계획이 있으실지 몰랐는데 대단하시네요. 우리 가족분들. 그나저나 지난주에 찍으신 근사한 하늘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정말 그려놓은 것 같이 파란 하늘. 요새 하늘 보는 재미가 좀 있긴 있습니다. 와, 멋지네요. 이번 주 하늘도 이렇게 아름다웠으면 좋겠네요. 7912님. 이번 주에 아이들하고 동대문 가려고요. 문구거리 가서 사고 싶은 거 사라고 2만 원 주고요. 맛난 것도 먹고 저녁에는 야간 시티 투어 버스 타려고요. 아, 아이들 너무 신나겠네요. 6635님, 이번 주에 가을 캠핑 갑니다. 바닷가에서 조개잡이도 하고 불멍도 하고 가족과 추억 많이 담아오려고 합니다. 기다려! 주말에 내가 곧 간다! 라고... 주우님, 이번 주말 기아 타이거즈 대 KTVG의 야구를 보러 갈 거예요. 갈비도 먹고 크크크 기아 타이거즈 화이팅! 이라고 하시며 글 보내주셨습니다. 아, 또 가을 야구를 향해 가고 있죠. 자, 오늘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는 방송이 끝난 직후에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모바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말 계획 모두 다 응원합니다. 가시는 곳에서 좋은 날씨와 함께 즐거운 추억들 많이 쌓고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콜라보의 노래예요. 내일이 주말이라면 좋겠어.

또.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평범한 하루를 좀 더 특별하게 만들어준 순간을 찾아볼까요? 행복 가보자고. 행복은 바로 지금 여기. 오늘도 아주 나이스. 이 기분은 뭐야 어떡해. 아주 나이스. 뒷번호 3058 쓰시는 분. 끈한 시락국에 밥 한 술 말아서 먹고 산책에 나섭니다. 날씨가 좋아서 걸을 맛이 나네요. 행복한 아침입니다. 뒷번호 7125 쓰시는 분. 잘 때 좀 썰렁하길래 살짝 도톰한 이불로 바꿨더니 벌써부터 이불 밖은 위험하단 생각이. 하하, 그래도 덕분에 꿀잠 자서 개운하네요. 뒷번호 0745 쓰시는 분. 이번에 쇼핑한 옷들이 모두 다 성공적이에요. 하하하하. 보면 볼수록, 입으면 입을수록 마음에 쏙 들어요. 오늘은 뭘 입나 아침마다 즐거운 고민 중. 쇼핑한 모든 옷들이 이렇게 성공적이기가 쉽지 않은데 말이에요. 하루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순간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오늘 아침 더 행복하게 시작해보자고요. 오늘도 아주 나이스!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생활건강에서 목앤모과 사탕,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수한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장건강과 체중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미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배엔 유산균 한 박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9월 8일 화요일에 함께한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오늘 끝곡 제8극장 인생을 고쳐줘야 해요 전해드리고요. 저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당신의 일상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준호입니다. AI가 뭐든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인덕션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쿠쿠가 합니다. 19만 개 끓는 소리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끓어넘침을 알아서 막아주는 인덕션. 바뀐 건 인덕션 하나지만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쿠쿠 뉴 AI 인덕션.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내가 똑똑하게 선택하고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준 고마운 중소기업. 무한한 잠재력. 우리 부산을 움직이는 작지만 큰 힘. 중요한 기업, 소중한 기업. 저는 중소기업으로 출근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저 해가 오늘 비록 서쪽 하늘에 진다고 해도 내일 다시 동쪽 하늘에 솟아오르는 것처럼 만물이 비록 이 생에 죽어간다 해도 죽을 때에 떠나는 그 영식이 다시 이 세상에 새 몸을 받아 나타나게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9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청학교당 정혜심 영가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고 한평생 가족을 위해 애써주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며 새 회상 새 인연으로 다시 오시길 기원하며 올리는 가족 신현영, 신민철, 박현주님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노래 하나, 추억 둘. 후회가 생기는 어떤 일 앞에서 각종 위로의 말을 만났습니다. 괜찮아, 수고했어, 더 나은 내일을 만날 거야. 이런 말들도 좋지만 유난히 훅 파고든 말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이미 지나간 거 어쩌겠니? 였어요. 진짜 더 이상의 미련도 후회도 안 하게 해주는 말이죠. 이미 지나간 건데 머리 싸매고 고민을 한들 후회와 미련으로 뒤돌아 본들 뭐가 달라지겠냐는 얘기. 괴롭기만 하겠죠? 예. 의미 없는 마음을 멈추게 하는 마법 같은 주문. 이미 지나간 거 밑줄 한번 치시죠.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 첫 곡입니다. 유재하 지난 날.